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은 멘트를 좀 더 라이트하게 줄이고요. 은혜 찬송가로 가득히 채워서 진하게 감동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가 합창곡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안산 시립합창단이 불러드리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대구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이와 같을 땐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위클래시아가 불러드리는 아름다우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감상하시죠.

오늘도 찬양 안에서 평안 가득히 누리셨나요? 오늘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이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이 깊은 위안이 되는 아침이네요.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걸음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차임이었어요. 오늘도 샬롬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take
1: my hand and 교회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눈물로 기다렸다.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교회를 등록하고
2: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는 최은숙 권사님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 제가 우울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다 이렇게 한 집에 살지만은 각자 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하고도 말도 안 하고 살고 있었고 자녀들한테는 표시는 내지 않았지만은 자녀들도 눈치는 챘겠죠. 저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었고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제 옷까지 그리고 제가 아끼던 모든 액세서리라든지 물건들을 다 버리고 그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낸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최은숙 권사를 부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1: 제가 이제 아들이 재수하고 있으니까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빚진 것들도 있고 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냈었어요. 그래서 빚을 갖고 난 다음에 통장에 이제 2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200만 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헌금을 100만 원을 보내시기를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리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 100만 원을 너무 드리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그네 방관하는데 못해야 되고 정말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 하나님 저도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했었고
2: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걸 다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1: 불쌍한 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장에 있는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드리게 됐었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인이 한 20명가량 되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건축 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고 싶다는 또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제가 있는 거라고는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1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1000만 원도 아니고.

0: 교회 건축한 뒤 1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고 막 기도를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이 목마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을 드리게 됐었거든요.
1: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질에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극동방송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신비를 맛보아 아시는 분들이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0: 순호가, 야, 유순호, 내가 넘어지고 힘들할 때 나한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로 그렇게 살자. 순호가 사랑하고 축복해.
1: 극심한 영혼의 방황 가운데 자살까지 시도했던 최은숙 권사님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준 유선호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유 권사님처럼 이렇게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보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올 4월 달에 남편 회사에 발령을 받았는데 남편이 공장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포항이니까 포스코 협력업체 그런 곳에서 이렇게 동그란 타일, 코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일을 남편이 그 공장에 3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일 다치는 것도 많고 위험하고 그런데 일은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제 남편이 공장 노동자에서 갑자기 부장으로 승진이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회사 진급 체계가 뭐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뛰어넘고 갑자기 부장 공장장 겸임을 하는 자리로 관리직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구원도 해주시고 저희 가족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고요. 물질의 축복까지 다 주시고요.
1: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총이 우리 복소리를 애청하는 방송 가족 모든 분들에게 최은숙 권사님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

0: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인간은 세 번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 10달 삽니다. 보편적으로 280여일 됩니다. 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태생이라 그럽니다. 태에서부터 우리는 10달을 삽니다. 거기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다. 그래서 이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생에서 사는 삶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보다가는 오래 살지만 보편적으로 100년도 못 삽니다. 오늘 제가 예언을 한번 해드리면은, 제가 아래 위로 대충 봐도 저 유아부 시대도 아이가 없는데,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100년 뒤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산다 못 산다, 높다 낮다, 배웠다 못 배웠다, 잘났네 못났네 해도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의 생애를 우리는 내세라 합니다. 내세. 여러분, 이게 내세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죽은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불신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이거는 역사 이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남은 생에 내세에서는 언제까지 사느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들은 내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 사람도 있다. 참 고통스럽지요. 이거는 상상도 하기 싫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성경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신 내세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의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내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내세관은 사후에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후에 내세에 불타는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은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특징이 뭐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지옥의 가장 비참함은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한 단계 덧붙여서 아주 혐오스러운, 여러분 이 구더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단어의 한계뿐입니다. 더한 고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에서의 고통을 주님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백과사전에,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지옥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여기는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백과사전을 만들 때 참여할 수도 있을 텐데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간. 지옥이 뭐냐? 예수 안 믿으면 간다. 아니,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백과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현실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는 농담 삼아서 악한 짓을 하면은 너 지옥 간다 하지만은 이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죄를 지은 사람이 악마와 함께 영원히 벌을 받는.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곳이 지옥인데 누구와 같이? 악마와 같이. 여러분,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이라 그랬잖아요. 지옥에서의 영원이 지속되는 겁니다. 뭐가? 고통이. 뭐가? 불이. 뭐가? 구더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지옥으로 들어가는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심판 받은 자의 결과는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무슨 고학력을 졸업해야 천국 가고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천국으로 가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추악한 우편 강도가 강도짓을 하다가 예수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서 사형받아 죽어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누가 지옥으로 가느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어딥니까? 지옥으로 던져진다. 여러분, 예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음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도둑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짓말도 종종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 죄를 끊지 아니하고 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역시 지옥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온다고 다 천국 간다 착각하면 큰 탈납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 사탄과 마귀, 거짓 선지자들도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는 놀라운 곳이. 마귀는 당연히 지옥 갑니다. 지금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영적으로 혼란과 혼돈 속에 카오스 현상을 일으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교회도 흔들고 개인도 흔들고 가정도 국가도 마구잡이로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저 나쁜 짓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 안에 마귀, 귀신,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영적으로 혼미해진 겁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겁니다. 바른 이성과 판단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죠. 그런데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지옥 갈 자가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올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나는 목사했는데요. 나는 선교사를 30년 동안 했는데요. 나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요. 나는 3, 4대로부터 교회 생활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농담 삼아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생각한 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 심판 납니다. 방주 준비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동네 반네 돌아다니며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했어요. 그런데다가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 해변가에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지으니 미쳤다 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다 홍수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자기 장인을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멀쩡한 대낮에 무슨 불이 떨어져요? 벌써 치매가 오셨나베. 자기 장인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던 날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그 성에서 뛰쳐나와 살게 되었고 살아서 나온 이들 가운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 성에서 나가거든 직진해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자리는 오늘의 사해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낸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1.1핵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천지 간에 믿을 거 이것밖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을 거 이것밖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만만하게 생각한답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절대로
가면 안

0: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 볼까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했다 하자. 찍어버려라. 예수님 보세요. 단호하잖아요. 발 잘라버려라. 네 발이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그거 네가 도박하다가 손이 죄를 지었느냐? 이 손도 나와요. 눈도 나와요. 다 나와요. 잘라버려라. 그럼 진짜 자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절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잖아요.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멀쩡한 두 팔 가지고, 멀쩡한 두 눈, 두 귀, 이 입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죄송합니다 우리 농인 여러분, 여러분 같이 못 듣고 말 못해도 예수 잘 믿고 선하게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100번 더 옳은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사후에 우리는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내세관은 사후에 지옥에서 천국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는 천국을 환히 눈을 들어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음부라고 하는 거는 지옥을 말하는데 한 부자가 예수님 안 믿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 치고 살다가 죽었어요. 죽는 거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지옥 갔어요.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을 말합니다. 나사로를 봤어요. 나사로는 누군고 하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어요. 날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이 부자는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 몸에 헌대를 알아가지고 개들이 와서 헬크타 먹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보면서 한 번도 불쌍하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부자가 부자인 거는요, 돈이 많아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부자는요, 불쌍한 사람들을 가여이 봐야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지 행세하다가 죽은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과 천국의 특징은 천국에서는 절대 지옥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센팅을 하면은요, 자동차 안에 실내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바깥을 봐요. 근데 아주 진한 센팅한 차들은요, 바깥에 사람들이 안에 누가 탔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천국에서 지옥에 간 내 아빠 예수 안 믿고 술 고주망태 노름 도박꾼 우상 숭배 세상에서 온갖 갖가지 죄 짓다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지옥 가 있는 내 동생 내 처남 내 혈육 친척을 보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근심도 없다, 눈물도 없다, 죽음도 없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다, 근심도 없다, 걱정도 없다,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서 아유 우리 아빠가 저 구더기에게 괴롭힘 당하네, 아유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겁다고 난린데 살은 타지는 않고 죽지는 아니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천국에서 본다면 그게 어찌 천국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제발 좀 너희 엄마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는 걸 살았을 적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내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내세관은 사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후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할게 이 말 믿지 마세요. 내일 할게 이 말 믿지 마세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은, 내가 좀 더 돈 좀 벌면은, 내가 좀 더 자리를 잡으면은, 이런 사람 치고
1: 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하면 돼요. 지금. 지금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지금 만족하면 만족한 거고, 지금 건강으로도 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지금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 부자가 사후에 지옥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 부탁입니다. 하나는 별 대단한 부탁도 아니에요.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요 물 한 방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 방울입니다. 요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입니다. 요거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 혀에 갖다가 요래 좀 서늘하게 해주이소.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안 돼, 못해줘,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탁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뭐까지 들어주셨습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와 물을 다 쏟아라. 그리고 그 살점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셔서 너의 영혼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구하라, 준다. 찾아라, 찾게 할게. 문을 두드려봐라, 열어줄게. 악한 아비라도 세상에서 구하는 것 다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구해야 됩니다. 이 부자는 그게 무효로 돌아가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 아버지의 집에는 믿지 않는 큰형, 작은형, 둘, 셋째형, 넷째형, 다섯째 동생, 다섯 명의 식구가 자기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지옥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들도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집 앞에 대문간에 살다 죽은 나사로를 집에 살려서 보내가지고, 아, 죽은 자가 살아났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가지고 그 나사로가 가가지고 당신 동생이 지옥에서 나를 보냈는데 당신들 지옥 오지 않도록 하라고, 교회 나가라고,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천국에 가라고, 당신 형이, 당신 동생이 나를 지옥에서 나를 살려가지고, 천국에 있던 나를 살려가지고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라도 여기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 No. 안 돼.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도 안 돼. 그러나 너희 형들이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선지자다.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다. 목회자들이 오늘도 강단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다. 거리의 노방 전도자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너희의 형제들은 여기에 안 올 것이고,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고 해도 안 듣는다.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회개하고 안 하고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게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한테 책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면은 권력을, 큰 권력을 차지하면은, 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혼자 예수 믿다가 우리 혼자 천국 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이 전도받아서 가족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지만은 우리 집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 혼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가족과 함께 모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내가 통계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분들이 태어나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암이든지 암에 걸릴 확률이 38%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어제 내가 조사한 거예요. 어떤 암이든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은 무슨 암이든지 죽기 전에 한 번은 거치는 거예요. 38%.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 38%의 암 걸릴 확률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암이든지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냐? 어제 나온 통계입니다. 1300만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 국민 중에 거의 여러분 1300만이라 그러면은 한 세 분 중에 한 분 내지는 네 분 다섯 분 중에 한두리는 다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암에 걸릴까 봐 암 보험에 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암 보험 다 들었을 겁니다. 38%의 가능성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암보험에 듭니다. 여러분 여쭈어 봅시다. 우리 인간이 죽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네. 인간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다 죽습니다. 또 여쭈어 봅시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일까요? 50%. 있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니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확률적으로 따져보니 50%. 여러분 38%의 암 걸릴 확률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보험에 가입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 50%입니다. 50%입니다. 우리는 100%라고 믿고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중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50%입니다. 50%의 확률이 있다면은 여러분 천국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노후 그럽니다. 노후 연금 넣었습니까? 노후 준비됐습니까? 노후가 대비됐습니까? 왜 노후만 찾습니까? 사후를 찾아야지. 노후보다 더 중요한 사후 보험이 있느냐 이 말. 사후가 준비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후를 잘 준비해서 이 땅에 얼마나 머물러 살지 모르지만은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품에 안기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전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전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 꺾이는 것 같아요.
1: 네, 많이 꺾였는데 아직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여기 금년 여름 무척 더웠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그가 일한 영을 받아가지고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옷이 찢겼고 수치죠. 많이 맞았습니다. 멍들었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깊은 옥, 빛이 없는 습한 곳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발은 착고에 매였습니다. 쇠사슬에 감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보통 하나님을 원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놓였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자신을 저주할 수도 있고 한숨을 쉴 수도 있고 또 어떤 낙천적인 사람은 아마 깊이 푹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굳이 일어나서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착고가 풀려지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기 전에 우리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환자 같은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명이 얻어맞고 피가 나는 상황 속에서 온몸에 멍이 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그들이 찬송할 때까지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입을 벌려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을 벌려서 기도를 만들어내고 찬송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의 소리에 반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현재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근데 인간이 소리를 만들어내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를 정말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보좌에서 그분은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우리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찬송을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의 한 두세 곡 같이 나올 때 우리도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의 쇠사슬의 모든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실이 오늘도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와 입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기도의

0: 소리, 그리고 찬송의 소리. 마귀는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입과 혀가 다치길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이 열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수요 기도에 소망의 기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의 시간 먼저 첫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뒤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5235님. 교회 친한 동생의 어머니 윤혜옥 권사님께서 지난 2월부터 총 8번의 항암치료를 잘 견디시고 오늘 9시부터 유방암 수술을 받으십니다. 먼저 항암치료를 잘 견딜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술을 통해서 권사님의 건강이 깨끗이 회복돼 권사님 두 아들과 남편에게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치료 회복해 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서로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번의 항암 치료를 견딘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이 일을 이미 한번 성공하셨고 오늘 9시부터 수술이니까 지금 11시니까 지금 수술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수술이 끝났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지금 수술 중이라면 이 수술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시작된 수술이 지금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메스를 잡고 있는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을 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수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여덟 번의 항암을 견딘 것만으로도 이미 큰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육신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까지도 주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치료가 급속하도록 수술 이후에도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정이 시험이 들기보다는 두 아들과 남편의 신앙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는 기회가 오히려 된다면 이 사건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의 오늘 지금 이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술 때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곳에 가셔서 그곳 위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3807님. 고등학생 때까지 예배 반주로 학생의 리더로 예배 드리는데 앞장섰던 둘째 딸 이지아가 수능 이후에 아르바이트 하느라 또 친구 만나느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와 반주가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숙사 룸메이터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실하고

0: 충성스러운 믿음의 CCC 순장님을 잘 만나게 해주시길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후에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딸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꼈습니다. 근데 보통 자녀의 문제는 어머님을 그리고 아버님을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자녀가 회복돼야 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다 기도하겠고 신앙 반주 잘하다가 갑자기 대학 가서 지금 자유를 만끽하는 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눌려 있으니까 풀고 싶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이해해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잘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길. 근데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강요하면 안 좋습니다. 너무 강조하거나 너무 강요하면 별로 안 좋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 3학년까지 열심히 하다가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 자유롭다, 너무 방종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때까지 공부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로 인한 탈출구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편협한 마음이 혹시 있다면 좀 넓혀주시고 이 아이가 충분히 회복되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어머니가 그 딸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이 딸의 회복을 위한 기도이지만 이 딸의 회복을 위해서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오게 만드는 사건일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잘 해석해서 이 문제를 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딸과 어머니가 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순장님을 만날 수 있도록 꼭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머님의 기도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6006님. 저는 침이 잘 나오지 않는 희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침이 나오지 않으니 소화가 잘 안 돼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치료약도 없습니다. 깨끗이 나와서 밥 잘 먹고 잘 걷고 건강이 회복돼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귀병이죠. 침이 나오지 않는 병. 근데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성경의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그 당시에 불체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죠. 그 문둥병 나만 그 7번 목욕을 통해서 낫게 되었고 예수님도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의사가 낫지 못하게 하는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은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시고 곧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이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병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렵고 특히 의식주 특히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 외에는 이 고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기도를 요청했고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온몸이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소리를 만들어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만들어 냈을 때 모든 쇠사슬이 끊어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이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혀에 나오지 않는 모든 침은

0: 수 없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요.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7087님,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혈액암과 폐암 말기이십니다. 자녀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계속 케어하고 있는데요. 한계점이 옵니다. 두 분 다 예수님을 잘 모르셔서 특히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압박감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부모님을 부담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후회 없이 섬기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병에 걸리신 분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서 케어하는 건 이거는 정말 힘들고 이 일을 아마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은 또 예수님도 모르시는 분이시라 이거 여러 가지로 정말 큰 압박감 가운데서 혼자 이 짐을 십자가를 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저는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힘든데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감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감당할 심, 감당할 십자가가 맞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분은 더 많이 변화되게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았던 경험으로는 병이 걸렸을 때 그리고 죽기 직전에 구원의 기회가 한 몇 번 더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잘 이걸 해나가면 어떤 타이밍을 잡으실 거고 그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게 될 거고 이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될 거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아직 한 두어 번 더 남아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전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옆에 또 다른 한 분을 좀 붙여주시옵소서. 한 명이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그러나 성경에 또 두세 사람이 같이 일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런 사람이 혹 주변에 있다면 한 분을 더 붙여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생긴 숨이 막힘 이오니 하나님 이것을 주께서 이의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이분의 마음을 읽으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병이 치료되는 과정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기까지 조금 기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 동안에 한 두세 번 정도에 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두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고통과 고생 많이 당했는데 정말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경영해온 우리 회사가 여러 어려운 일들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연세가 있으신 두 분을 이어나갈 사람도 마땅치 않고 부족한 저의 지혜와 능력도 부족합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두 분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저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 잘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간 소망의 기도를 했는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일터 그곳이 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0: 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직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 회사는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를 위한 기도는 정말 신선한 기도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우리 회사에 다니는 직원분들도 이 기도를 통해서 아 나도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도전받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회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과 유산인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기도하는 직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자신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힘든 이 회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지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직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회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는 모든 직원들도 다 붙잡아 주셔서 회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도 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 타입을, 스타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삶, 그리고 불평하는 삶입니다. 환경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복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또 불행은 이 불평의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의 1절부터 시작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찬송 기쁨 감사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성도가 마땅히 기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평강과 감사고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 평강,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찬양시 감사시인데 이스라엘이 성전에 들어가기 이전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장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성전에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는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됩니다.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올 때 사람을 분명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머리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분명한 지식과 이해력이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첫째로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금, 은, 동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말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골짜기로 가는 것 같고 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목자를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력이 나쁘고 미련합니다. 거기다가 고집까지 셉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고 우둔한 양을 목자 되신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대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보게 되면 not we ourselves,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연히 진화론에 의하여서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에요. 미생물로 인하여서 이제 진화가 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우리 힘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착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안 하지만은 마음의 생각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내 지식, 명철, 내 집안,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겠지만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후 부시면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돌보심의 은총과 내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섭리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신, 영어로 말하고 있는 God is so good,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신약시대로 맞이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헤세드의 은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들, 딸로 입양해 주신, 부자관계로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우리는 밉범이 없어요. 사람은 변덕이 있고 오늘과 저녁을 보면 다 내일을 봐도 하루 사이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감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지나면서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딱 표현을 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집을 부리고 반역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고기 내놔라고 불평을 하고, 만나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더우면 덥다고 짜증을 내고, 추우면 춥다고 짜증을 내고, 이 광야의 환경을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적인 불편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는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중한 지내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못마땅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살았다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이끌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역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성실이 크신 분이냐 하면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들을 단칼에 다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참으시고 참으시고 인자와 성실로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근심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인자와 성실로 참아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 찬송으로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도 부모님과 또 저

0: 양육해 주신 우리 교수님, 신학 교수님들과 또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아, 이 감사는 표현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참 감동이 많이 됩니다. 어제도 우리 안 장로님의 공개에 의하여서 우리 젊은 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었구나. 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대해서 그 인자와 성실이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비록 처한 현실이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자와 성실의 관점에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안 좋은 거 보고 지금 환경을 보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내 가정을 보게 되면, 내 지금 처한 환경을 보게 되면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십자가의 은총, 그의 성실하심,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둘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 충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실천하며 훈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밖에 나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과 일터로 가게 되면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는 훈련입니다. 사랑도 감정을 뛰어넘는 훈련이에요. 학습이에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가정생활을 하며 또 교회생활을 하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인지 훈련하고 배우고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100일 감사 1000번째가 좋은 훈련의 교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숨 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을 때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숨을 쉬지 못하여서 가난 말기에서 끌떡거리는 모습,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숨 하나를 쉬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딱 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고 침을 삼킬 수가 있고 무언가를 음식을 소화할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
1: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0: 아멘.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다면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고단한 인생길을 살면서 마지못해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산다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는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 다닌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행축을 비롯해서 여러 잔치에 예배당으로 말씀을 듣도록 사람들을 인도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간사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참 인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술 한잔 하면서 막 직장 상사 욕하면요 막 기분 좋아합니다. 막 하면서 막 내가 그 막 밖에서 만나면 주먹을 막 내가 쳐가지고 내가 그런 소리 이번 주에 많이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아멘에서만 누군가를 욕하면 저는

0: 사람은요, 막 치킨집을 가든지 가게를 가든지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막 감사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잘 없어요. 아, 우리 직장에 그 상사 너무 좋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 이런 말 못 들었어요. 전부 다 99% 아니 100%.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서 이번에 길거리 지나가면서 한번 가게 한번 지나가 보세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한 판 붙어가지고 확 한다며 있으면 내가 이 직장 못 때치워서 내가 막 있지. 내가 이번 주에는 사직서 쓴다 이러면서 막 원망, 불평, 짜증.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짜증내고 원망, 불평, 남욕하면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막 가가지고 교회 욕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만 막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 기쁨이 넘쳐요. 상대도 막 맞장구 치고 동의 제시하면요 인간적인 카타르시스가 넘쳐서 막 다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맞는 말 아니고 틀린 말 아니잖아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한 게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반석이 터져나와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령기둥, 기적이 일어나고 불뱀에 물려도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주구장창 원망, 불평. 왜요? 익숙하고 그게 옷에 딱 맞고 죄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감사의 훈련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반복을 하게 되면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원망과 불평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옥문이 열리지 않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옥에서 나오길 원하십니까? 옥문이 열리길 원합니까?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의 그 위협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1: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0: 아멘.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 다니엘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 없어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기 전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으니까 내 호흡이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냉수 한 잔을 들이키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훈련을 매일 해보십시오. 순간순간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도 감사를 먼저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연습해볼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사 먼저 하고 여러분 막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히저 유니버시티의 총장이신 가정사역자인 양은순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가정상담을 했던 한 집안의 부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사업을 미국에서 번창하여 잘 된 분인데요. 이분이 이 부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18세 때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들을 잃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고 그 큰 비즈니스에도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고 이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냐는 이 훌륭한 아들을 데려갔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가 18년 동안 이 아이로 인하여서 감사했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봐라. 18년 동안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자라면서 부모에게 호도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주셔서 18년 동안 주신 그 아들과의 추억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적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기쁨을 한번 되새기는 동시에 주변의 교회 안에 그러한 불우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았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었다는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감사 연습을 하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들의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가운데 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면 작은 것들에도 감사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군목도 하시고 또 자리도 잡으면서 아주 멋지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잘 터지는 마련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이 소형교회에 이제 중소형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 군목의 자리와 또 이 터전을 마련한 모든 것들 이미 이루어진 많은 열매를 보고 안락하며 평안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컸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중소형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니까 또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조언하면 마음이 상처를 받잖아요. 친하기 때문에 아 누구누구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 피치 못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시지만 모든 거 많이 포기하고 내게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단코 그 사역에서 목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추한 죄인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양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불평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큰 교회에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목회가 힘들고 작은 교회에는 뭐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자꾸만 시각이 그렇게 고쳐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맡기셨고 나를 사명자로 보내셔서 한 영혼이라도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처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게 막 원치 않는 직장에 와가지고 내가 때가 되면 때려치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을 집착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부부관계와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들었죠.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꽈배기처럼 꼬였다 생각을 하고 내가 남편, 아내,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행복했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율법적인 관점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교우 탓을 하게 되면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렸죠.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남편, 아내를 만나게 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그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저보다 더

0: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했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인자심을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나 아니면 나를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라면 더 훨씬 행복했을 텐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게 열등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너무나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모든 교인들이 미워 보일 수가 없어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나보다 더 훨씬 타고난 사람인데 내가 더 잘 성겨야지 이런 복음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딱 튀어나오고자 하면 우리는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입술을 쳐서 우리가 이제는 감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죄된 성품을 만족시켜주는 원망과 불평을 그 옛사람의 모든 특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감사의 훈련이 되어서 우리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비결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불평, 원망, 비판하는 사람과는 놀지 말라.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 설교를 보게 되면 인생의 광야를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광야가 딱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되었다고 딱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게 하는데 늘 불평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안 된다.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더 연단하시고 훈련한다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광야가 끝이 나기 원한다면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비판을 완전히 내려놓고 감사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를 다 못 받고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오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유일간의 삶을 살아서 감사의 기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한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892-4742번 성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H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역사와 신앙, 문화가 어우러진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찬송가와 독립군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극동방송이 지난 13일과 14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과 전북 익산에서 개최한 2026 나라사랑축제에는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

0: 이 참석해 6개 테마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만여 명의 관객들은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임진왜란 호국정신, 일제강점기 민족 실현 극복 과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안중근, 유관순, 이승만 등 애국지사들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영상과 함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섬기다 두 아들을 잃고도 원수를 용서한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뮤지컬로 그려내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어 6.25 전쟁과 극동방송 출범 역사를 다룬 무대에서는 사랑으로 증오를 극복한다는 은유적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성도들과 참석자들은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70년간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교육을 반대하고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기치로 내건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은 어제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헌법적 교육질서 수호와 교육선택권 보장, 공정한 기회와 평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은 향후 정책 및 입법연구와 실태 콘텐츠 개발, 학부모 연대를 추진하며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 학교 밖 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사장을 맡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뿌리내리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총회장 선거에 김선배 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김선배 후보는 어제 서울 여의도 기침 총회회관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침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총회 규약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당선시키기로 하되 3분의 2를 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 선출 방식을 총회 현장에서 대의원 표결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단독 후보 선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 2024년 정기총회 당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던 침례교단은 이번 2차 투표 기준 선출을 향후 관행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정기총회는 다음 달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첫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할 당시 탔던 침몰선 구마가와마루 추정체가 120여 년 만에 군산 어청도 근해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청도 서남서쪽 7.7해리 수심 45m 지점에서 어군 탐지기를 통해 대형 선박 형상이 확인되면서 사고 당시 한국인 조사를 구하려다 44세로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흔적을 밝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발견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복음사역을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오는 30일에 선박 추정 위치를 찾아 특수다이버 투입 조사와 함께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13일 향년 98세로 별세했습니다. 감리교 목사이자 한국 선교사 출신인 레이니 전 대사는 1947년 미 육군 방첩대 요원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뒤 1959년 선교사로 재입국해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기독학생 운동과 교계 민주화 인사교류에 힘썼습니다. 이후 16년간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거쳐 1993년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한 그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을 권고하며 전쟁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대사의 추모식은 오는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EBC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제가 매주 주말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기차역에서 보게 되는 많은 풍경이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이와 오랜만에 만나 볼을 맞추는 아버지, 그리고 떠나보내기 아쉬워 손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연인들까지. 그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우린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 때론 기다리며 참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시간이 괴롭기도 속상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답답한 마음도 있죠. 우리의 삶도 지금은 괴롭고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하지만 이 기다림 끝엔 달콤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린다면 분명 어떤 것보다 달콤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 하면 뭐다? 잠밭 없는 날이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 잠밭 없는 날을 맞아서 여러분의 점심 풍경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무엇을 드시며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점심 풍경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연평안 한웅재의 삶은 기다림이어서,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옹기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6분, 17분이 됐습니다. 1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앱에서 무료로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점심 풍경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먹으며 방송 함께하고 계신가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도 보내드릴게요. 3874번님께서 샬롬, 오늘 커피전도 하며 마음에 늘 품었던 안영철님 만나 이번 주 교회 오시라니까 약속이 있어 안 된다며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이 열린 것 같아 다음 주 기대해봐야겠어요 하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3874번님, 저희 방송 이름이 예수로 스며들다잖아요. 이 시간 3874번님의 전도의 노력이 안영철님의 삶 속에 스며들길 바라고 그렇게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말씀처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기다리던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런 선하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또 5235번님께서 연휴 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당분간은 다이어트식으로 점심 해결하네요. 삶은 달걀이랑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먹으며 배는 좀 허기져도 찬양 들으며 마음은 은혜로 채웁니다. 기다림의 시간 힘이 되었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연휴 때 많이 드셔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요. 사실 저도 이번 연휴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마침 오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함께 우리 힘내서 이 여름 가기 전에 다이어트로 힘내시고 허기진 배는 우리 찬양으로 달리면 어떨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4277번님께서 예스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은 저는 주꾸미 먹는데 예수는 뭐 드시려나요? 찬양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네요. 점심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주꾸미요. 주꾸미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방금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주꾸미 뭐 생각하니까 또 허기지고 입에 침이 고이고 하네요. 참 맛있는 식사와 함께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 은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사철의 봄바람 원두 패밀리고요. 그리고 5235번님께서 신청해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송경민입니다.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리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0: 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여러분께서는 부산 격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34분 21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 잔반 없는 날이죠. 수요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점심 풍경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5873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찬양과 말씀으로 늘 점심시간에 큰 힘 얻습니다. 저는 오늘 회사에서 밥을 혼자 먹었는데요. 점심으로 매콤한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버지 생신이신데 제가 집을 떠나 살고 있다 보니 아버지와 생일 밥 한 끼 같이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신청곡은 아버지의 컬러링이었던 찬양인데요. 꿈 있는 자유의 소원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혼자서 점심 드시면서 또 아버지가 생각이 나셨군요. 이 시간 5873번님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5873번님의 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5873번님이 신청하신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찬양 나누겠습니다.

웃음 썸머 스페셜 하루 한 장 오늘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시편 32편 10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슬픔을 화평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참

첫째, 불같이 나아가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하지요. 가나안 족속들의 강인함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당시 가나안 성벽의 높이가 9에서 15미터에 이르고 폭이 4에서 5미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은 매우 현실감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서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해요.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힘이 세기로 소문나 있던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기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그들 손으로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오신 것이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적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하지요. 주님은 맹렬한 불같이 우리 앞에 나아가셔서 대적을 멸하사 우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4절에서 보듯 대적이 악해서 쫓아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4장 24절에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고 고백한 것 기억나시죠?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 불꽃은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삼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악행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편 하며 안일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죄에 넘어져 엎드러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앞을 막아선 하늘에 닿은 것 같은 성벽과 아낙 자손은 무엇인가요? 그 싸움을 내 힘으로 하려 하나요?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나요? 하나님은 내 편 하며 안일하게 여기는 내 죄는 무엇입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둘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아낙자손 같은 거대한 문제는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 닿은 성벽처럼 크고 장대했어요. 남편은 구원이 다가오자 마지막에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탁자도 깨고 아주 영적으로 방해가 심했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지만 그를 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시 찾고 또 모독하고 또다시 찾고를 반복한 것이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사탄의 세력을 모두 불사르시고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셨어요. 그것은 목숨 걸고 기도한 저의 공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르짖기만 했을 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부터인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 13장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5장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라고 그 땅의 경계가 나오고 17장에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라 밝히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이상

0: 이삭에게 28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인데 나의 공로로 얻었다며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나요? 젊은 날의 생활 습관과 타인을 향한 무관심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36년간 재직하면서 여러 저개발국을 다니며 농업 지식을 전수했어요. 정년 퇴직 후에도 프로젝트 요청이 계속 들어오자 마치 스스로 땅을 차지하고 힘을 얻은 아낙 자손처럼 크고 번성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팀의 전도팀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섬기러 갈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농민이라는 얘기를 듣자 말씀보다는 제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요.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 어지럼증을 느낀 저는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스텐트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간 준비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병상에 누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니 주님이 하셨다 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저의 교만을 깨달았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기름진 음식과 담배로 제 혈관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격노하시게 한 목이 곧은 죄인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랑의 상징인 심장을 치신 까닭을 생각하며 가족 우상에 사로잡혀 타인에게 무관심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스텐트 수술로 앞으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타적으로 살라는 언약을 제 심장에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낙 자손처럼 크고 번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긴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제 안에 교만한 성읍과 성벽을 무너뜨리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한 후 심장약을 복용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술과 담배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삶을 간증하며 끊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해요. 그 격노하게 하던 일은 8절 이하를 보니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긴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일로 백성을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로 다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는 목이 곧아서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 그저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나를 위해 앞서 나아가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늘에 닿은 성벽과 아낙자손 같은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맹렬한 불처럼 앞서 나아가시는 주님이 친히 싸우심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싸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오직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잘된 일 앞에 내가 했다며 자랑하지 않고 목이 고다 언제든 배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크고 번성한 것만 따르는 우리의 성공 우상을 깨뜨리며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채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H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크림 바르셨나요? 기초 화장품이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햇살 아래 선크림은 필수 중에 필수죠. 남녀노소가 챙겨 바르는 선크림인데 이 선크림을 발랐는지 또 향수는 뿌렸는지 검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땅이죠. 데일리 NK에 따르면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거나

나 진한 향수를 사용하면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물들었다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평양의 한 학교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화장대로 화장을 하거나 비슷한 안경테를 착용한 학생은 없는지, 그리고 기숙사에 선크림이나 향수는 없는지 집중 검열했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일상이 일상이 아닌 곳 북한 땅을 위해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감시가 아닌 자유와 기쁨 가운데 배우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소망이 전해지기를. 이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를, 역사하기를 위해서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무엇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시면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주세요.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어요. 아멘.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반드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주신 최별필 청취자분께 첫 번째 선물 나누면서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출장으로 내려온 2년차 변호사입니다. 내려오면서 주파수를 93.3으로 바꾸었어요. 피고인이 된 의뢰인의 좋은 재판 결과를 위해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우리 새싹회원 3009 군님이신데 대전으로 가면서 주파수를 바꾼 것 보면 대전으로 가시기 전에 있던 지역에서도 극동방송 주파수를 고정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하시는 모든 일의 길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길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싹회원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꽃사진이랑 같이 출석 인사 남겨주신 6984님 친구의 언니랑 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주님,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상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하는 고백들인데 6984님의 이 쉼의 감사의 제목들에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AP데이에서는 출석 인사로 소망의 한 줄 소망의 고백들을 중보의 고백들을 받아보고 있어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복음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주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925님 오늘도 출석해 주셨는데요. 아멘. 감사합니다. 부천입니다. 극동방송 덕분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이제 제 일상의 일부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일상이 되셨다니 어쩜 우리 8865님이세요. 아, 이분도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 가운데서 또 출석 선물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오해피데이에서는 찬양 후에는 또 계속해서 만나보는 한뼘 차이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던 1913님. 우리는 끝까지 북한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남겨주신 9850님. 경기도 양주에서 출석하고 계신 8595님도 오늘의 한뼘 차이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프닝에서 여러분 선크림 바르셨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선크림 다들 바르고 오셨죠? 사실 해가 쨍쨍할 때도 그렇고요. 해가 좀 덜할 때도 꼭 발라야 하는 게 스킨 로션, 이런 기초 화장품 같은 게 선크림이라고 하는데 남성분들은 잘 이게 끈적끈적해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래도 잘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특히나 남자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면 이거는 날라리풍에 물들었다라고 비판한다고 오프닝에서 그 소식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검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생활 총화를 하거나 이럴 때 선크림과 향수

비밀을 꼭꼭 숨겨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한병차이, 북녘에서도 유행이 불고 있는 이 선크림을 선크림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선크림은 다 영어죠. 선크림, 영어죠.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영어 표현을 다순화해서 쓰기 때문에 선크림이 아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와, 113님은 제가 이 문제를 내드리기도 전에 이 문제일지 아셨나봐요. 아, 눈치가 진짜 빠르신 분이세요. 우리 애청자분인 1113님이 북한어로 이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셨는데, 선크림이 북한에서는 무슨 표현으로 쓰는지,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오늘 또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는 선크림 있으면 선크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선크림이 아닌 수분크림으로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 땅 위에서 기도 드렸습니다 하셨던 우리 3874님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기도의 마음으로 한병차이 함께 풀어주세요. 북에서는 이 태양으로부터 뭔가 이 방지를 해야 하는, 기미, 잡티, 나의 피부를 보호해야 하는 이 선크림을 뭐라고 부르는지요?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또 준비한 코너 이어지니까요. OFD의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 받아볼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함께 하셨고요.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된 그날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도 불리는 분들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특별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함께 할게요.

0: 오늘은 남한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첫 번째 만남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과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인데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내 기억

0: 이제 여름이나 이제 날이 풀리면 거기 나가서 이제 세탁도 하고 이제 햇볕도 쐬고 하면서
1: 네.
0: 친구들이랑 이제 놀고 하던 그때가 이제 눈앞에 너무 삼삼합니다.
1: 천에서 놀던, 개울에서 놀던 시간들.
0: 네.
1: 선생님이 그 평안북도 땅,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0: 꼭 7년 됐습니다.
1: 7년이요.
0: 네.
1: 그래도 7년의 세월 동안 제3국에서 경험도 하시고, 이곳에서도 7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다양한 경험의 그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북한 땅을 바라봤을 때, 지금 바라본 북한 땅은 어떤 모습인가요?
0: 그냥 마음속에는 항상 가고 싶은 고향인데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나서 자라난 고향이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곳인데 갈 수가 없으니까 혹시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기회가 돼서 거기
1: 네.
0: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힘들 때 그리고 비 내리고 이런 날에는
1: 네.
0: 항상 이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1: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0: 집 생각이요.
1: 우리 선생님은 고향 땅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0: 저는 물론 통일을 원하죠. 원하는데 굳이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땅에서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떠나고 나서 항상 미안한 게 곁에 좀더 있을 때 부모님들한테랑 좀더 잘했을걸. 떠나고 나니까 후회가 자꾸 되고 지금의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 저 땅이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풍부해져서 그 땅에서 사시는 저희 가족분들이 이제 좀더 편하게만 살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1: 북한 땅을 떠나오신 지 10년이 채 되지 않으셔서 더 고향 땅이 생생하시고 더
0: 그렇죠.
1: 그 생생한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곳에서 떠나오실 때가 굉장히 어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그때 28세요.
1: 28살, 20대셨어요. 그럼 학교를 다 졸업하시고?
0: 전문대 졸업했고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5~6년 정도 했고요. 그러다 이제 밀수꾼들한테 조금 그렇게 되면서 그냥 중국으로 강제로 팔려가게 됐어요. 저는 탈북에 제 의지가 없었고 제가 차를 타면 몰미를 해요. 근데 이제 몰미하면서 압록강 주변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고 이제 저는 몰미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자잖아요. 자다가 이제 눈 이제 쪼보고 이제 그 압록강 주변까지 강가로 간 것까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눈 떠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신기한 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발 짚으면서 그 고향의 토양이 느껴졌어요. 이제 중국에서 시골에서 자다 깨나니까 그 북한에서 나는 냄새랑 달랐단 말이에요. 그 압록강 좁은 강을 하나 차이를 두고 있는데 토양 냄새가 달라요. 작년에 도착하면서 이제 거기 들어서는데 이 토양 냄새가 고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한나라 민족이고 원래 한나라였나 봐요. 토양 냄새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 모르게 이제 막 갑자기 고향에 대한 이제 생각이 확 사무치게 되더라고요. 냄새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정말 한민족이고 이제 이 나라 여기 이제 한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교양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다 이제 교육 자체를 잘못 받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한민족이고 한나라 땅덩어리를 갈라놔서 이제 토양조차도 같은

0: 그렇잖아요. 토양 자체도 같은데 네.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압록강 사이 하나 두고도 토양 냄새가 다른데 여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1: 참 그 흙냄새도 같고
0: 그래요.
1: 이곳에 왔을 때 역사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 무수한 시간들과 이 땅을 공유했던 그리고 그 정서, 마음을 공유했던 남과 북에 또 산 증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그렇게 북에서 남으로 어떤 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사 왔다고. 그래서 평안북도에서 지금은 수도권에 살고 계시죠?
0: 네.
1: 수도권으로 이사 오신 우리 네. 김서영 선생님의 이야기. 네. 7년 전에 북한 땅을 떠나서 중국을 통해서 그곳에서 7년의 시간 동안 있다가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이야기까지 잠시 짤막하게 만나봤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중국에서 이곳에 오기까지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잖아요.
0: 그래요.
1: 그 가장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이미 작은 통일의 일상을 누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이들의 삶과 정착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자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0675님 함께해 주셨어요. 땅 냄새가 같은 한민족 빨리 통일돼서 가족끼리 서로 그리워하며 못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33님도 주셨는데요. 바로 이 시간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 상황을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0: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남과 북이 소리 높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 머지않았겠죠.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그 전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노인팅의 찬송 함께 했고요. 이렇게 하나된 남과 북을 꿈꾸면서 OEP데이에서는 한뼘 차이도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의 한뼘 차이, 북한에서 남학생들이 특히나 이렇게 얼굴에 바르면 검열 대상이 된다는 선크림이 어떻게 불릴지, 북한어 표현은 뭔지.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북한에서는 이 영어 표현을 거의 지양하기 때문에 선크림이라고 하지 않고 햇빛 방지 크림이나 태양 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저도 기미 잡티를 좀 방지하려고 이거 발라야 되는데 귀찮아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리고 태양절을 말씀하시면서 태양은 존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닌가요? 910님 북한에서. 오,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표현을 안 쓰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님은 태양크림이라고 도전을 해주셨네요. 1번 햇빛 방지 크림과 2번 태양 크림 가운데 정답 보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면서요, 우리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게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줄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한편 차이 정답 도전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생일 축복합니다. 통닭 먹고 싶어요. 선물 주세요 하시면서 1번 태양크림 보내신 2312님. 1번은 햇빛 방지 크림이고요. 2번은 태양크림이고요. 오늘의 선물은 선크림이 아닌 수분크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쿠웨이트 땅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쿠웨이트에서 문자 보내신 걸까요? 정답까지 어떻게 잘 맞춰주셨어요. 제가 이거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선물을 받아보실 수는 있으신 걸까요? 운전 중에 정답 보냅니다 하셨는데 운전 중에 정차하고 보내셨겠죠? 5995님? 운전 중에 문자는 위험합니다. 정차하고 보내주세요.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정답을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햇빛 방지 크림이 선크림일지 태양 크림이 선크림일지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해 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했습니다. 정답 햇빛 방지 크림이요 하시면서 0529님 북한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땅이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시면서 태양볕에 뙤약볕에 고추 말리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0529님. 0529님이야말로 햇빛 방지 크림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바르셨나요? 햇빛 방지 크림, 선크림이 오늘의 문제였고요. 이 햇빛 방지 크림이 오늘의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땅의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일 수 있도록 기도 한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임하기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1번 정답까지 맞춰주신 4189님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서 도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도 평화가 넘치기를 끝까지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뼘 차이 그리고 에피데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자 한통한통한통 기도의 한줄한 줄을 나눌 때마다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이라고 선포해주세요. 6925님의 소망처럼 주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통제받는 북한 땅에 정말 진리로 참 자유가 임하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출석 인사와 정답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방송 마치고 나서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흙냄새가 같았다는 말에 마음이 찡해지며 하루속히 통일되어 마음껏 오고 갈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는 0569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반도 땅의 복음 통일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한국교회와 함께 걷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니. 나는 오늘날까지 학교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고 한 길 왔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풍파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성경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왜 봉사 안 하고 섬기고 왜 희생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신학자일수록 섬겨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뒷자리 앉지 마시오. 뒷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서 미리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신비야.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서로 묻다가 생긴 이름이래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신비로운 음식이 바로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더 놀랍고 귀한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감췄던 만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의 떡.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떡 말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최고의 셈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 최고의 셈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계산은 치밀한 것 같지만 오점이 있고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연산법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뺄셈입니다. 빼기, 뭘 빼야 될까요? 내 욕심과 옛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 내 욕심과 옛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신방 오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즉 네가 신본주의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본주의로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그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눈이 열려서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감출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지만 햇빛이 쨍쨍 치니까 또르르 말려갔습니다. 다시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 재물을 가죽으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내 뜻과 인본주의로 살 때는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가려 주셨습니다. 십자가 가진 곳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계산을 해도 가시와 엉겁기와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너 안에 있는 욕심, 네가 네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인본주의를 다 빼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어. 내 죄 사해서 나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이미 완벽하게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효력이 지금 이 순간까지 완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이 되어서 그 죽음은 내 미래까지 동행해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살아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옛 자아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꽝, 꽝, 꽝!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면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 크리스천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요즘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잘 됩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나의 나됨까지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드디어 빼면 덧셈, 더하기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더하기, 부활의 생명을 채우기 시작! 부활의 생명을 채우기. 이 내 안의 고집, 죄악, 뺄셈으로 다 빼버리면은요,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말을 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 여기서 산다라는 것이 한 절에 네 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삽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오라는 것이 바뀌어서 원래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은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 말로는 조에라고 하는데요. 이 생명력이 신기하게 내 안에서 계속 넘칩니다. 활기차게 넘칩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이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막대기지만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쌍이 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접촉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베드로전서

0: 1절 3절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든 옛 자아와 욕심은 다 빼내버리고 부활의 능력이 더듬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더하기라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너희들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더하기가 이렇게, 십자가는 원래 더하기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곱하기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셈법 곱하기는 무엇일까?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배가 되기.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는 나중에 영어 단어 18세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영향을 끼쳐서 만들어집니다. 나아가 발전기라는 단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무슨 말인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단순한 뭐 3% 이자다, 100억을 맡기면 1년에 3억이다, 이게 아닙니다. 복리입니다. 100억을 맡기면 10억, 20억 막 복리로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빼기, 더하기, 곱하기였거든요. 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칙, 연상, 나누기입니다. 사랑을 나누며 선교적 삶 살기의 시작. 사랑을 나누며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완성이 무엇인가? 사칙, 연산의 완성은 나누기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요. 범사가 잘 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영혼육이 강건해지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사명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사명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신 분들은 왜 그 복을 주셨을까요?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십자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제63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호스피스 교육과 자원봉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051-990-608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4-6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59-39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의 신앙적 가치와 기준에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적대적으로까지 우리를 대하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를 지키는 문제, 술이나 오락의 문제, 인생의 목표와 그로 인한 방법론의 문제, 가족과의 신앙적 갈등, 또 제사 문제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적 기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배격하는 일로 비추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지키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그뿐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픈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에 대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대답을 들려주는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10대 청소년이었지만 포로민 신분에도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왕실의 인재를 기르는 학교의 장학생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에서 출세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길 수도 있었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 제국의 가장 심장국에서 모든 통제와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타협해야 하는 위기를 맞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다니엘과 같은 현실을 늘 직면하며 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통제하는 거대한 힘은 정치와 권력, 경제와 문화, 또 교육과 사상 등을 통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속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성경은 이 세속의 힘과 정신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갈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다니엘서는 이것에 대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성실하게 살아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실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바벨론 정부의 고위 관직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선 후에도 고레스 왕 원년까지 무려 70여년을 그 땅에서 고위직과 총리 등을 역임하며 무려 4명의 왕을 섬길 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양극단의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극단은 다니엘이 세상의 너무 동화가 되어서 자기 안녕과 번영을 위해 산 것이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조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한 그 원수의 나라에, 그것도 우상의 제국에 고위 관직이 되어서 그렇게 충성하며 살 수 있는가?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났으면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렇게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런 자리에 갔다면 논개처럼 원수 왕을 끌어안고 같이 죽어서 숨겨라도 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 경직된 반문화주의, 이원론적 근본주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악한 세상에 어떤 소망도 비전도 갖지 말고 분리되고 참여보다는 개혁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에서 잘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요 모범이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런 하이어라키를 지향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니엘이 결코 그런 세상의 성공과 안녕을 추구하지 않았고 반대로 세상을 거부하거나 혐오하는 분리주의자로 살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런 양극단의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양방향의 이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두 방향의 어느 지점에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신앙생활을 위해 직장생활을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즉 직장생활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직 신앙생활만 중요한데 그렇다고 직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직장은 다녀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의 남은 재정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교회를 위해 신앙적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직장을 이용하는 이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직장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꼭 잘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 문제가 꼭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되면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러다가 더 잘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면 하나님 찾아요. 근데 너무 힘들면 그때는 하나님과 시비가 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저만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이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신앙과 직장에 대한 이 양극단의 스펙트럼도 결국은 한 줄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양극단의 스펙트럼의 어느 중간쯤에 적당히 자리 잡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바로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세상이, 우리의 직장이, 가정이, 학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요 사명 실현지임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런데 잘 살아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성실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가족으로 살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갈 하나님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 땅이, 아니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땅에 보내셨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혀간 그 땅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그 왕의 충성된 신하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명령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장가들게 하며 너희 딸이 시집가게 하며 그들로 아들과 딸을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그 후에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의 땅에서 그 나라 왕을 섬기는 신하로, 왕후로, 백성으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무가치하고 악한 것으로 여기고 신앙만을 위하는 이원론적 근본주의가 아닌, 반대로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추구하는 세속적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보냄받은 그 땅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주얼리 사업을 하시는 제이미 킴이라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보석 제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분입니다. 사실 주얼리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박하고 검소해야지, 너무 반지 목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세속적이야,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의 생각이 얼마나 참 좁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목걸이나 반지, 작은 머리핀 하나를 만들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오묘하심,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예술적 영감으로 그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놀라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도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탁월한 창의성으로 인해서 방송이나 영화의 소품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얼리 제작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미스 코리아 대회의 그 진선미 왕관을 이분에게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이분은 천국에 가시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과로생할 것 같아요. 천국은 모든 자재가 다 주얼리잖아요. 우리는 금 한 돈이 비싸서 벌벌 떠는데 천국에는 길바닥에 금으로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묘사가 나오는데 기초석이 벽옥이고 그 외 자재들도 남보석, 홍보석, 청옥, 황옥, 담황옥, 자수정, 거기에다가 열두 진주문, 전부 주얼리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분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윤리뿐입니까? 여러분이 수학을 가르치거나 기계를 제작하거나 환자를 치료하거나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거나 요리를 만들어 누군가에게 먹이거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감당할 거룩한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 섬기는 일, 교회가 함께 계획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해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일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실하게 사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것이 아닌 세속의 가치관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대체하기를 원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충돌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고민과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정체성과 가치관의 문제로 여러 번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실 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위기를 겪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차려졌던 음식, 즉 우상 제사에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를 모든 학생들에게 먹이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의 배려와 신앙을 무시하고 거절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태학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정도는 다르지만 회사나 직장, 가족 안에서 술 문제와 주일 성수,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로 인해 비슷한 위기를 겪기 때문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적당한 타입이나 합의점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감한 제안을 합니다. 학생들을 감독하는 황관장에게 열흘만 시험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부탁을 했습니다. 열흘만. 여러분, 왕의 진미가 아닌 채식만 먹고 남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죠. 열흘이 아니라 3년 내내 채식만으로 이들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참 먹는 것을 좋아할 청소년 시기에 다른 학생들이 왕의 진미를 먹을 때, 치킨을 뜯고 스테이크를 먹고 그 맛있는 음료수를 마실 때 왜 자기들은 채소와 물만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건강뿐 아니라 학문을 배우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왕실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가장 뛰어난 인재로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보상이고 응답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위기는 그 후로도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신상 낙성식 사건이죠. 왕과 함께 모든 신하들이 그 금신상 앞에 음악과 함께 엎드려서 다 같이 절하는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왕의 분노만큼이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길 가운데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드러냈고 오히려 이들을 모든 신하 중에 더욱 존귀하게 만드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악한 신하들이 희한한 법을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참 법을 만드는 것은 참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왕을 꼬드겨서 앞으로 한 달간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을 만든 것이죠. 이른바 포괄적 기도 금지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왕께 대한 충성을 강화하고 국가 결집력을 다지는 캠페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드렸던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공포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은 이 법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또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잘 알고 있었지만 평소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죠. 감시하던 자들은 다니엘을 즉시 현장 체포하고 왕 앞에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만듭니다. 왕은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던 다니엘이 잡혀온 것을 보고 이 법에 사인한 것을 후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밤새 뜬 눈으로 보낸 왕이 아침 일찍 달려가서 이미 사자밥이 되었을 그 다니엘을 향해 한 말이 정말 하이라이트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자 어떤 대답이 들려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아시죠? 왕은 기뻐하며 다니엘을 건져냈고 그 사자굴에는 다니엘을 참수했던 신하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던져넣게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신나기도 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결정을 내리셔도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이 3장 17절에 나오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들은 그날 풀무불에 던져지는 번제물이 되어도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색이 계속 나빠져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 먹이가 되어도 그 고위 간직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노동하며 살다가 죽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양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넌 왜 세상과 다르게 사냐? 왜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너만 하지 않느냐? 우리가 다 잘못된 거네? 너만 잘났구나? 하며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결과가 있든 우리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내게 어려운 일이 비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양심과 정체성을 지킬 때 그 일은 결국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드러내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 있죠. 이 느부갓네살은 그의 인생 말년에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려 자신이 겪은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 제국의 왕이 자기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겪은 일을 쭉 간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바벨론 왕의 신앙 고백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준 헌신된 삶의 열매였습니다. 바벨론 왕만 그런 회심을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후에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벨사살 왕과 또 메데바사 제국의 그 고레스 왕

섬기는 신하로 지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그 신실함이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고 신뢰와 존경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참된 소망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 진리와 구원의 빛인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참된 소망과 구원의 빛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촌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4-4554번 부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9일 오늘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했는데요. 자, 오늘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지만요,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약속하고 계획했던 만남이 있고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또 그 만남이 신기하고 어떨 때는 더 편안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생각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도 계획되지 않은 만남인데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 누가 나오냐, 바로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라디오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를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 시간에 아뢰고 맡기고 또 기도도 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분, 저희 새끼라에 꼭 방학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교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그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 오늘도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의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여러분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곡도 좋아하시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찬송가 복음성가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계획된 만남이 있고 네. 그냥 우연히 맞아요. 아니면 막 그냥 갑자기 그렇죠. 번개라고도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오늘 이제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방송국 근처에 저녁에 집회가
1: 네,
0: 있어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집회 전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1: 아, 아, 시간 그럼... 가능합니다 그랬죠 제가 언제
0: 그래서 아 그럼 새끼라 오세요 해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김정성 목사님께서 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가움의 메시지를 좀 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또 김정성 목사님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1: 네.
0: 우리 반주로 건반으로 섬기는
1: 그러니까요.
0: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갑자기 또
1: 급하게
0: 오셨어요.
1: 오셨어요.
0: 애가 셋인데
1: 그러니까요.
0: 참. 애를 갑자기 지금 막 아이고. 맡기고 남편이 지금 뭐 직장에서 조퇴하고 와가지고
1: 난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0: 그래서 지금 막내를 지금 보기 시작했나요? 네,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네. 감사해요.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네,
0: 그러니까 듣고
1: 고맙습니다. 진짜
0: 고맙습니다. 네. 자, 어우 벌써 이렇게 막 반가움의 메시지.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0: 완전 팬이에요.
1: 아이고.
0: 신기 반기 뭐 이러면서 막. 어우 뭐 항해자 벌써 막 신청하셨습니다.
1: 아이고 또 이분 임영웅보다 김정석이요.
0: 이야 이거는 임영웅보다 김정석. 와.
1: 김정석이란 게.
0: 정석이란 게 이러면서.
1: 아이 감사합니다.
0: 이야 여기저기서 목사님 네.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1: 아이고.
0: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갑자기 제가 이렇게 또 섭외를 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아 이렇게 또 네. 오케이를 해주셔서 목사님 아,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한 시간.
0: 네. 자 시와 그림의 찬양도 좋고요.
1: 네.
0: 아니면 어떤 찬양이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신청 찬양 샵 1069번으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찬양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받고 계시는 여러분의 은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목사님 어떤 찬양 우리가 할까요?
1: 시와 그림 그러면 뭐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0: 네.
1: 그래도 요즘에 뿐만 아니라
0: 네.
1: 전 세대가 같이 부르는 찬양 임재.
0: 임재.
1: 또 이 시간 또 시작하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0: 아멘.
1: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0: 그렇습니다.
1: 임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네. 다른 교회를 가면은 언제부턴가 이 임재를 주일 11시
1: 네.
0: 뭐 10시 예배 때 이렇게 메인으로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1: 정말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인내성으로 많이 부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막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소서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임재하시면요.
0: 네.
1: 그리고 만나주시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0: 네네.
1: 성령 충만하면 그 예배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아멘입니다.
1: 그리고 우리의 삶이
0: 예.
1: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임재라는 이 곡은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이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집이나 아니면 산책로 여러 가지 일터에서 들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우리 잠깐 눈 감고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일터에서 또 집에서 차 안에서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시어그림 김정성 목사님 불러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김진아 집사님도 불러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대일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분들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소서.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우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임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 환영의 메시지. 임재 렛츠고 하고 계시죠. 임재.
1: 8234

0: 음재 은혜로워요 너무 하셨고요.
1: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그때 주의 피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찬양단에서 계속 부르고 있대요.
0: 정말요.
1: 2684번이
0: 감사합니다.
1: 이 주의 피가 목사님 예전에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불렀던 그 찬양이죠. 맞아요.
0: 보혈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현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또 그 현장에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1: 라이브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0: 라이브인가요?
1: 와, 찐 라이브입니다. 찐 라이브.
0: 지금 라이브.
1: 대부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가시면 MR이라고 하는
0: 맞습니다.
1: 그 연주 음악을 틀고
0: 반주를
1: 찬양을
0: 틀고
1: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 지금 샛개라에서 그 MR을 틀고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 목사님은 그냥 어떤 음원을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오늘 힘들게 김진아 집사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0: 반주로 직접 피아노 치시면서
1: 진짜 피아노를 치면서
0: 지금 라이브입니다 하고
1: 라이브를 하면서 노래 못 부르는 김인수 옆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부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함께
0: 맞습니다.
1: 부르자
0: 맞습니다.
1: 찬양하자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의미로 진짜 라이브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1: 그렇습니다. 임재 찬양 지난주 특송으로 불렀었대요.
0: 오늘 들으니 은혜가 배가 되네요. 따라 부르니 가슴이 뭉클해요 하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1705번님은 시와 그림의 내가 하노라 이거는 많이 모르는 곡
0: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다른 목사님 곡이고요. 제가 다른 음반에 녹음을 했는데 시와 그림 찬양으로 알고 계셔서 제가 불렀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 앨범을 만들면서 시와 그림 버전의 내가 하노라를 또 만들었습니다.
1: 그렇구나.
0: 내가 하노라 이런 곡이 있어요.
1: 와 교회 이름이 임재교회래요.
0: 정말요?
1: 임재교회,
0: 임재교회?
1: 김인숙. 또 이름도 저하고 저하고 이름도 비슷하시네.
0: 그런 교회가 있군요.
1: 임재 찬양 덕분에 교회 이름이 좋다고 참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0: 정말요.
1: 와.
0: 저 불러주셔야 되겠네.
1: 그러니까. 임재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수능도 다가오고 저의 아들도 입시 중인 고2인데 매일 이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와 그러면서 항해자를 신청하셨습니다. 항해자 신청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0: 그러네요. 정말 많으시네요.
1: 1번님도
0: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두 너무너무 좋아요. 신청곡 항해자 부탁드립니다.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1: 참깨를 털고
0: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힘든 것도 더위도 있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1: 진짜 참깨를 진짜 터는구나.
0: 더우신데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더운데 아유 건강 조심하시면서. 그래도 일하는 현장에 라디오를 탁 틀어놓고 함께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1: 일터에서 이렇게 극동 방송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고
0: 어떤 분은요 농작물을 키우시니까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데다가 아예 그냥 틀어놓는데요. 찬양 듣고 크라고.
1: 그러니까 뭐 딸기하우스 뭐 이런 데다가.
0: 맞아요.
1: 그 딸기는 보통 딸기
0: 그러니까
1: 아니라고
0: 은혜로운 딸기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0: 임재
1: 있습니다.
0: 딸기.
1: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항해자 조금 이따가 저희가
0: 준비해야겠고
1: 목사님께서 두 번째 선택한 곡이 있잖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워십으로.
1: 저도 이 곡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 곡으로도 참 많이 썼고.
0: 이 곡을요.
1: 왜냐면 우리가 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0: 맞아요.
1: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0: 맞아요.
1: 힘이 생겨요.
0: 사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해. 이 음성이 있으면은 진짜 힘이 나잖아요.
1: 예전에 이 곡하고 나의 피난처 예수가 같은 앨범에 있었잖아요.
0: 맞아요. 같은 앨범이에요.
1: 그 곡을 참 많이 듣고 부르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많이 몰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곡도
0: 엄청납니다.
1: 이제 그 찬미예수 우리 불렀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수록이 되더라고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맞아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혹시 이제 목사님 이 곡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0: 이 곡은요 사실은 5집에 들어간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난처가 다 5집이에요. 근데 1집 항해자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후렴구 그럼에도 불구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앞부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앞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곡자가. 그래서 이 곡을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그냥 묵혀둔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부분을 주시면서 10년 만에 탄생한 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그렇구나.
0: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또 김치 이런 거는

0: 또 푹 익히면은 또 이게 깊은 맛이 있잖아요.
1: 예, 그렇죠.
0: 이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현장에서 부르면요, 많은 네네. 분들이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 같이 하시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방구석 1열에서 지금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0: 할렐루야.
1: 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니면 상황 가운데 진짜 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0: 네.
1: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어렵다. 내 마음 만져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함께
0: 네.
1: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0: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오늘 갑작스러운 섭외.
1: 맞습니다. 예,
0: 번개 섭외. 이 근처에서 오늘 저녀에 또 이렇게 또 집회가 있으셔가지고. 맞습니다.
1: 어떤 분은 급조 방송.
0: 그러니까 김경성 목사님께서 네. 예, 또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예.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피디님도 네. 엄청 신나신 것 같다고. 아 신나죠.
1: 그렇게 또 보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네.
0: 잘 느끼셨네. 네. 제가 이제 목사님 예전부터 이제 제가 네, 좀 알고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제가 정말 그 병아리 방송인 때부터 처음 찬양 가수를 만났던 게
1: 아 그렇죠 그때
0: 시와 그림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 예. 뵈면서
0: 그렇습니다.
1: 행복하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0: 아, 목사님하고는 저 지난번에 이제 또 목포 극동 방송에서
1: 네, 네, 맞아요.
0: 같이 우리가 이제 전파 그렇죠.

0: 그 금방 응답 받으시네 우리. 아, 야, 김혜수 PD님 장난 아니네. 아,
1: 그 예전부터 야. 이제 사실은 기도는 해왔는데 아, 최근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 네. 야 친구를 해서 물질도 한번 해봐. 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전파 선교사 했는데, 네.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0: 그냥 결단인 것 같아요. 결국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예. 네. 자, 네. 오늘 여러분께서 받는 은혜도 주시고 계시지만 신청곡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0: 그러니까요.
1: 여러분 시와 그림 곡도 주시지만요, 네네. 아닌 곡도 좀 주세요. 다른 찬양들 섭할 것 같아.
0: 나 근데 또 저희 찬양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신청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다른 찬양도 좀
1: 다른
0: 신청해
1: 찬양도
0: 주세요.
1: 한번 신청해 네. 주시고요.
0: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 근데 이제 항해자는 안 할 수가 없네요.
0: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1: 항해자는 진짜 많이 신청하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항해자라는 곡이 1집 앨범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1집 곡인데.
0: 맞아요.
1: 이때만 해도 시와 그림을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었어요.
0: 전혀 모르셨죠.
1: 근데 항해자라는 곡만 가끔 아시는 분도 있었고.
0: 떴어요, 그때부터.
1: 제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간증 들을 때 네. 믿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일터에서 이거 듣다가 뭐 변화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0: 일터에서 안 믿는 분이요?
1: 안 믿는 분이 사무실에서인가?
0: 아, 안 믿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는
1: 분들이.
0: 그런 분이 계셨는데 네. 이제 저희 아내가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1: 네네.
0: 그때 이제 찬양을 틀어놨는데 항해자를 듣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신 경우도 있고
1: 네네.
0: 또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던 분이 네.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항해자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되시고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이게 보면은 주 나를 놓지 마소서.
0: 맞아요.
1: 이런 가사가 좀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0: 저희 이 항해자는요 예.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1: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이잖아요.
0: 네.
1: 날 포기하지 마소서.
0: 맞아요.
1: 어.
0: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1: 예.
0: 저희 작곡가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짐승처럼 피아노방에 앉아서 헝 울면서 피아노를 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곡이었기 때문에
1: 네네.
0: 그냥 생 가사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1: 네네.
0: 그 힘든 어려움을 그대로 표현한
1: 네네.
0: 그런 찬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최근에 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도 참 좋아하시지만은
0: 네.
1: 이 항해자도 그렇고
0: 네.
1: 깊고 넓은 바다로 가고 두려움에 네. 떨고 있는 좀 이런 가사가
0: 그렇죠. 네.
1: 공감이 되면서
0: 맞아요.
1: 아, 하나님 저도 좀 어떻게
0: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1: 자, 여러분 항해자 목사님과 함께
0: 좋습니다.
1: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0: 네.
1: 하나님께 주님 저 놓지 마소서, 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0: 방해자. 네. 네. 아,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하, 마지막 가사도 또 오늘따라 또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저약이 오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항해자를 작곡할 때 그 마음은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망망대에 네. 캄캄해서 아무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건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 뭐 이 곡을 부르면서 큰 힘이 됩니다. 막 감사 하시는데 부른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네요.
0: 와 네. 참 저는 바닷가에서 커서 그런지 나의 고향 앞바다와 고향 바다를 비추는 등대를 생각하면서 늘 항해자를 찬양하신다고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망망대에 딱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끝에 환한 빛이 보이면요. 아 등대다.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빛 대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0: 내 삶의 항해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네.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1: 할렐루야.
0: 공부 3-4번님 이렇게 네. 오셨고요. 자, 벌써 눈물 나요. 네. 목사님 목소리 낮에 들으니까 더 좋아요. 밤에 많이 들으셨나 봐.
1: 아, 그랬나?
0: 전남 순천에서 네. 광양에서 네. 예. 아이가 주의 자녀로 자라길 늘 기도하며 전파 선교사도 하고 있지만 네. 잘 다치고 응급실도 가는 중 아이고. 늘 주님 보호 아래 있음을 경험합니다. 저의 기도가 쉬지 않길.
1: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김인수 PD님 큰일 네. 하셨네요. 저도 해야겠어요. 하셨고요.
0: 뭐, 어떤 일을
1: 전파 선교사로 친구가 지금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0: 그렇죠.
1: 네, 피디님 큰일 하셨어요. 저도 해야 되겠어요. 예. 하셨습니다.
0: 우리 네. 0305번님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에서 내리질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1: 먹먹함과 울림 어쩔 거예요 하셨습니다.
0: 자 여러분 이제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시지만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네.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곡을 신청하셨는데 마침 저희 극동방송 음원에 이 곡을 목사님이 부른 곡이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꼭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네. 목사님 곡을 많이 틀어요. 그 반주가 그렇죠,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뭐 목사님 뭐 목소리야 항상 편안하고 친근하고 네. 좋지만 오늘 또 이렇게 또 0246번님께서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예, 이렇게 또 우리 다윗의 고백 우리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 여러분 혹시 지금 잠시 아까 마음이 어렵고 떨어져 있는 분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네. 방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도 좋습니다.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네. 시간에 또 소리내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1: 네.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0: 예. 자, 3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갑작스런 우리 또 섭외. 예, 또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1: 아,
0: 예.
1: 좋네요. 네.
0: 방송국 지나가다가 또
1: 네.
0: 예, 좀 여유가 생기면 연락
1: 네네.
0: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이게
0: 네.
1: 제가 이제 무슨 곡을 부를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네.
1: 즉석에서 신청하신 곡도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아,
0: 네네.
1: 좋은데요?
0: 또 색다르죠. 예,
1: 그러니까요.
0: 신청곡.
1: 네.
0: 새끼라는 늘 쫄깃쫄깃합니다.
1: 피디님 그러시죠?
0: 그래서 새끼라는 좀 그렇게 방송을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 각본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0: 각본이.
1: 각본 없어요.
0: 예, 그나마
1: 맞아요.
0: 오늘 또 이렇게 시와 그림 노래가 참 많아가지고,
1: 네.
0: 근데 오늘 또 항해자와 같이 신청곡이 또 가장 많이 신청곡이 들어오는 곡이
1: 그러니까요.
0: 있습니다.
1: 맞아요.
0: 바로
1: 이제
0: 역전되리라. 예.
1: 역전되리라.
0: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1: 네,
0: 이제
1: 맞아요.
0: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1: 근데
0: 계시는데,
1: 정말 많이 찾으시네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7749번님처럼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사업 실패와 이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제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끝까지 버티고 이기며 주님 사역 잘 감당한 시간을 지나 이제 역전되는 승리의 날이 분명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시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셨어요. 와.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0: 우리가 역전

0: 를 꿈꾸고 네. 소망하면서 네.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이 곡을 항상 이렇게 소개하면서 네. 멘트를 하는 게 있어요. 오. 저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다 역전을 꿈꾸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첫 번째 가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1: 맞아요.
0: 기도를 멈추지 마라.
1: 그래요, 맞습니다. 네.
0: 그냥 무조건 역전만 꿈꾸면 안 되고
1: 맞아요.
0: 기도하는 가운데 네. 일단은 우리가 영적인 역전이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부재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0: 예.
1: 그렇죠.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는 네. 거죠.
0: 우리 새끼라가 네. 방학 중에 있는 분들을 계약시키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이게 역전이라고 보거든요.
1: 엄청난 역전이
0: 영적인
1: 그럼요.
0: 역전.
1: 네, 맞습니다.
0: 다시 새 생명. 네,
1: 저도 뭐 방송 많이 들으니까
0: 예, 예.
1: 또 엊그저께도 제가 들었는데
0: 네네.
1: 방송에서 이제 네. 제가 좀 오래 쉬었는데 제가 이거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요. 뭐 지금 뭐 나가고는 있는데
0: 중간중간에 방황한다고.
1: 그다음에 또 예, 나가고는 예. 있는데 마음은 안 나가고 있어서요. 예, 예, 뭐 예. 그죠? 맞죠?
0: 맞아,
1: 그런
0: 맞아,
1: 분 계셨죠.
0: 맞아. 들으셨구나.
1: 네, 근데 그런 분들 하면서 제가 이게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 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방학이긴 한데
0: 네네.
1: 방송을 통해서 이게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고
0: 네.
1: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0: 그렇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1: 네.
0: 하나님께서 다 지금 영적인 역전을 네. 조금씩 조금씩
1: 맞습니다.
0: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1: 네.
0: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역전도 몸의 역전
1: 그렇죠.
0: 예, 어떤 물질의 역전도 물질 역전. 네. 생기겠죠.
1: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네.
0: 1639번님도 사춘기 아들 방황할 때 이 찬양으로 주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1: 아이고,
0: 기도했대요.
1: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0: 지금 성악으로 입시 준비 중에
1: 오,
0: 있고
1: 할렐루야.
0: 하나님의 일하는 아들 되길 기도한다고.
1: 아멘입니다.
0: 예. 아멘입니다. 오, 네. 참 역전되리라.
1: 될 좀 있습니다.
0: 이분도 8615번님도
1: 5년째 병상에 있는 남편이 늘 극동방송 들으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0: 아.
1: 역전시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전되리라 신청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이고.
0: 자, 많은 분들.
1: 자, 힘드신 분들이 또 이 곡을 붙들고 계세요.
0: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1: 네.
0: 영적인 역전을 꿈꾸면서
1: 좋습니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시죠. 네. 예.

0: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분들 영적으로 꼭 역전돼서 다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예. 아까 보니까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1: 네, 네 그러니까
0: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선물 드리는 거죠.
0: 네, 선물도 드리고 방송 끝나고도 전화 연결하면 제가 똑같이 해요.
1: 와,
0: 영접기도 똑같이 하고, 교회 소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예. 참 대단한 일 하고 계세요.
0: 아닙니다. 아이고. 예. 우리 총연출 그분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조연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귀합니다.
0: 네. 예. 제 신앙의 방황에서 이 찬양이 건져졌대요. 라디오에서 직접 들으니까 그때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1: 할렐루야.
0: 와 금방 역전되리라 네. 신청하려고 하셨대요.
1: 저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0: 이 목사님이 곡마다 이 집회마다의 어떤 그 간증 풀자면 뭐 안 되잖아요. 시간이
1: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0: 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뭐 문자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소개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1: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0: 눈에 띄는 어떻게 뭐 문자들 있나요?
1: 여기 0850님 작년 병원에서 김정서 목사님의 이제 역전되리라 많이 많이 불렀어요. 작년 병원에서 제가 7~8명 모아서 예배드렸는데 그중 한 분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도해서 우리 구역 식구로 부족한 거 제가 구역장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야, 그러니까 병중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예, 예. 회복되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너무 귀하죠.
0: 그러니까요.
1: 정말 상황을 보지 않고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셨어요. 야, 근데 아까 또 그 문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파주 어디 버스인데 극동방송을 지금 켜놓고 계시대요.
0: 기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에서 택시는 더 많고요.
1: 그렇죠.
0: 버스 기사님들이 용기 있게 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래서 지금 찬양 들으면서 버스 안이 성전입니다.
0: 야,
1: 이렇게 선포하셨어 아까 문자에.
0: 와. 야. 파주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버스 안에 지금 임재가
1: 그러니까 임재가
0: 우리 주님의 임재
1: 역전이 할렐루야.
0: 거기서 그 승객분들 가운데서 이 찬양 듣다가 나 이거 아는 곡인데 옛날에 불렀었는데
1: 네,
0: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야.
1: 제 항해자 듣고 간호사분이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좀 쉬면서 방 안에서 뭐 그냥 커튼 쳐놓고 있었는데 극동 방송 듣다 항해자 들으신 거예요.
0: 야.
1: 이게 뭐야? 그리고
0: 그러니까.
1: 계속 반복해 들으시다가 회복이 일어난 거죠.
0: 와, 우리 5281번님이 지금 우연히 퇴근길에 들었는데 2년째 지금 교회를 떠나 있대요.
1: 방학이시군요.
0: 지금 주차장에 들어와서 멍하니 라디오만 듣고 있는데 주님은 저를 포기 안 하신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야.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속상한지 눈물만 나서 운전하다가 가까운 주차장에 들어왔대요.
0: 자, 우리 5281번님도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요.
1: 그러니까요.
0: 이 대답은 우리 신청곡 가운데서 이 곡으로 우리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1: 신청곡이 있었어요.
0: 야, 포기 안 하신 걸까요?
1: 진짜.
0: 바로 이 곡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시와 그림 김

0: 이정성 목사님과 네. 인사 나누고요.
1: 네.
0: 오늘 건반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남편도 고맙고 우리 김진환 집사님도 감사하고 예. 네. 자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1: 맞습니다.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이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같은 사귐 속에서 믿음의 비밀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과에 소통하면서 사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흰 돌, 바로 이 백석, 이것을 감리교 목사님께서 이것을 지어줬어요. 이걸 지어주면서, 야,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흰 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장목사 팔자가 쓰여 이러더라고요. 난 그때는 그런갑다 했더니 진짜 세월이 흐를수록 이 고통과 고난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비, 그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과 영끼리 말씀과 말씀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고 너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식으로다가 성경 66권 다 이우고 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 나만이라고 하는 이 티두리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방감을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남을 위해서 살고 봉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래라고 써요. 서구, 유럽과 미국. 그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됐어. 그러나 학문이, 학자들이 할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먹고 와가지고 생명 없는 나무를 갖다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없는데 학문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번창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다 꺼져버리고 말았잖아. 누가 꺼뜨려?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를 운영한다고 체풀에 잘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도 얼마 있다 내가 체풀에 설교 들어가니까 영혼이 싹 메말랐어. 누가? 신학생들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해서 입학할 때 전에 2주 동안 기도운동, 성령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0: 보세요. MDB들 기도하는 거. 거기서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흰 돌이 바로 백석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나와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백석이라는 귀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걸 말해요. 이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을 이길 수 있는 거. 내 육적인 명예, 물질, 이성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될 수 있는 내 영혼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육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흰 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회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괜히 분주하고 불안할 때가 있죠.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건네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누리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은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새 찬송가 410장 윤상은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오늘 코너는요. 찬양 타임머신 추억의 찬양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절 내가 참 즐겨 불렀던 찬양들 혹은 얼마 전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찬양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느꼈던 마음의 큰 은혜들을 나눠주시는 시간인데요. 이 찬양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나 장소 또 잊지 못할 은혜의 순간이 있으시다면 문자와 입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사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찬양 타임머신. 그때 우리 교회에서 또 수련회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렸던 추억의 찬양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릴 때 그때가 생각난다. 이런 반가움과 함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추억의 찬양이라고 해서 꼭 오래된 찬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몇 년 전 혹은 불과 며칠 전이라도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 노래는 여러분에게 추억의 찬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찬양과 함께 했던 우리의 시간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믿음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2312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해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가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2312님의 신청곡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추억의 찬양들과 함께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나의 묵상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찬양은 염려하지 말랍니다. 0720님의 신청곡인데요. 샬롬 믿음 지선 찬양 사역자님의 염려하지 말라 신청합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올해 성인이 되는데요. 염려와 불안 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이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참 크죠.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 내가 붙들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일 텐데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0720

0720님의 신청곡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3874님의 신청곡입니다. 새 찬송가 39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 찬양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모두 손뼉을 치고 또 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힘차게 찬양

했던 순간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을 이끌어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나의 그 시절, 그때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피아오십의 찬양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 타임머신 추억의 찬양들과 여러분의 묵상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3874님의 신청곡인데요. 새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이 찬양 저도 참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찬송 함께 올려드릴 때 성령님께 우리 가운데 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3874님의 신청곡 샤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0084님께서 감사로 찬양 올려드렸던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참으로 감사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로 올려드렸던 추억을 생각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 감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084님의 문자에 이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새 찬송가 301장 함께 묵상해보길 원하는데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내가 지나온 시간들도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가사 묵상하면서 그 모든 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크록스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최찬송가 301장 크록스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0084님 이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버지란 말이 참 어려웠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벌써 28년이 됐네요. 찬양을 감동으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익숙한 이 아버지라는 말이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마음에 담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의 어떤 관계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8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걸어오신 그 시간도 참 귀한 믿음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0084님의 그 감사와 감동 또 은혜를 함께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김도연의 음성으로 우리 아버지는 함께 찬양 올려드린 이후에 아바 아버지 다리 놓는 사람들의 찬양으로 두 곡 이어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그저 익숙하게 따라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으면 그 안에 담긴 우리의 기도와 눈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곡의 찬양과 함께 그 시절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새로운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린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순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분명 기도했고 약속의 말씀도 붙잡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리다가도 어느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아, 이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리에서 어느새 내가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람과 사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기다림이 길어지자 자신들의 방법을 택했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기록 바로 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 너의 계산으로 내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도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계산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마커스 워십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우리도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기도 끝나고 다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를 몇 개씩 만들어 놓고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또 불안해집니다.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해야 할 몫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몫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아는 방법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C 이런 식으로 방법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저 내 능력 안에서, 내 시야 안에서 고군분투하는데요.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생각한 답보다 훨씬 좋은 답을 가지고 계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그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두 곡의 힘찬 찬송이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크룩스의 곡이었고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송도 같이 불러봤어요.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모든 자연 만물이 찬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봤습니다. 7048번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될 듯 될 듯 안 되는 일이 사람의 일이고 안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네요. 공감이 되죠? 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안 되는 게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하나님의 한 방에 또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신묘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공감이 됩니다. 3176번님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신청하고 싶어요 라면서 새벽 예배 때 시편 107편의 말씀을 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전에 우리가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계속 이 한 장 내내 반복되는 거 나눴었는데 시편 107편에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이 참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또 고백해야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입니다. 8593번님 날 낳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돌발성 폐질환도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남편의 이 질환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쌓으시기를 저도 기도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고 4826번님이 주셨어요. 기도해놓고도 불안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엘샤다이 하나님께 맡겨보겠다고 다짐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기를 기도로 응원합니다. 7793번님이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 송원교회 에클레시아 어린이 선교합창단 단기 선교 태국으로 다녀온다고 기도 부탁했던 분이라고 얼마 전에 귀국을 했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99%가 불교 또 무속신앙인 이 태국의 치앙마이 초중고등 학교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원교회 에클레시아 어린이 선교합창단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태국에서 태국의 아이들을 축복하며 불렀대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귀한 메시지 찬양으로도 전하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 찬양으로 여러분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 이름을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지쳐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려도, 내 눈앞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요.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우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0: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제 사울은 버렸고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울 건데 너는 이새라고 하는 가문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누굽니까? 물었더니 일단 가보아라. 그래서 사무엘은 꿀병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가 살고 있는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이새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세요. 내가 기름을 부겠습니다. 야, 그랬는데 가장 큰 아들 엘리압이 장자가 지나가는데 너무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져서 사무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일어나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뭘 본다고?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의 집안이 어떻느냐 이런 걸 보지만은 하나님을 뭘 본다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대단해. 사무엘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세 번째 산마가 지나가는데 거기도 우와, 어떻게 이 집 아들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이래. 너무 대단한 거야.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이 아들 일곱 명이 다냐? 이래 물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그런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 들에서 아마 양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빨리 데리고 오라. 그 막내가 와야만이 내가 제사도 드리고 음식도 먹지, 막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데리고 온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자, 누굽니까? 누구? 다윗! 맞았습니다. 다윗. 이 막내 아들. 몇 번째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 이 사람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흘려볼 때 막 뛰어왔습니다. 막 급하니까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뛰어왔더니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다, 바로 이 다윗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운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형님들보다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형님들보다 리더십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는 아예 다윗은 아니겠지, 너는 절대로 아니야,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않고 외모,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외모는 별 볼 일 없고 양을 치고 형님들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그런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은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되는, 찬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볼 때는 양이나 치고 아버지나 형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기름을 다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일곱째 아들, 좋은 아들 다 지나갈 때까지도 붙지 아니하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추졌다가 다윗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요 다윗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13살에서 17살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 학생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보면은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바빠서 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우리 고등부 학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학생도 있더라고. 내가 저 뒤에 앉아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뭘 할지 모르지만 저런 학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난 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만 맞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존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는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 사람. 다윗은요 청소년 때부터,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중고등학교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뜻을 다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한 소원과 목표를 딱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벌써 청소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수천 명이 앉아있지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직장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양호를 하는 것도 축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자라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그지라고, 그 많은 부하도 그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시작.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드럽히지 아니하였다. 이때 이 다니엘도요 나이가 15살 안팎이었는데 벌써 중고등부 때 바로 이때에 어릴 때부터 뜻을 탁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도 거절하고, 왕이 주는 거 거절하면 되겠어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왕이 음식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 왕의 음식도 다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왕 앞에 가서 왕의 자왕성으로 살아가는데 왕 악수만 한번 해도 막 우와 왕하고 악수했다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돌리고 막 유튜브 찍어서 왕하고 악수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도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딱 거절하고 뜻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이런 중고등학생들밖에 안 됐는데도 나는 명예와 근세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그 사람은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 알겠어요? 하나님의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똑같다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니까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리순이의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 와거를 그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어디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겠다. 나는 세계의 수도, 세계의 도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을 다 정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복음 전하고 살겠다고 다 뜻을 정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 바라보고 내가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을 기뻐시키기 위한 소원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동안에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새의 아들 7명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와서 예배소에는 앉아가지고 있지만은 집집거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다윗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형님들은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대단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모든 일곱아가 아들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형님들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다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물처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러분 공부해서 어디 살려고, 돈 벌어서 어디 가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눈에서 눈빛이 팍팍 나와야지 말이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른들도 마찬가지. 직장은 왜 갑니까? 아, 목사는 먹고 살기 바빴어요. 오늘 또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선생님 교회 한번 와보시죠. 아이고, 먹고 살기 바빴어. 내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다 먹고 죽잖아요. 선생님도 죽을 거잖아요. 죽으면 갈 데가 있습니까? 아이고, 교회라도 한 번쯤 가봐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 살지만은

사람은 다 먹고 죽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내가 옛날에 문자도 보냈는데, 10억을 가지나 100억을 가지나 건세를 가지도 다 양로원에서 만나서 돌아가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이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고 살겠다고는 뜻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가정에 기름을 붓고 그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존귀하게 위대한 가문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까? 아무리 용모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니까.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니까.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다 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시작. 때를 기다리는 사람.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들은 다윗을 무시했죠. 네가 왕이 된다고 웃기고 있네 자식. 네가 한번 기름만 부었다고 왕이 돼? 아 자식 차버릴까만. 엉덩이로 박 차버릴라만. 어디 형? 너 내 딸 올 수 있어? 내 보다 IQ 더 높아? 내보다 더 잘생겨? 내가 동네 안 가봐봐. 여신들이 다 따라오는데 다윗 니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지? 양이네 치고 아이고 양냄새. 이렇게 살았다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아니 그 마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기까지 자기의 양을 치면서 기다렸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는 내가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야 왕이 될 건데 이제 너, 야, 나도 왕복 하나 사야지, 왕구도 하나 맞춰야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양을 치는 데 가서 열심히 양을 쳤죠. 오늘도 양을 치고 사자나 곰이 오면 물리치려고 물매 연습을 탁 하고 또 물매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게 형님들은 그럼 그렇지 자식, 양이나 치고 살 놈이 어디서 기름 부었다고. 아, 사무엘 선지자는 말이야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말이야 이런 애를 갖다가 왕으로 삼다니, 기름을 붓다니, 왕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래도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뭐 왕이 될 건데 이런 시시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싹 접어버렸어요. 얼마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수금을 잘 탔거든. 따르릉 치면은 와, 악기도 쫓겨나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을 불렀어요. 그럼 막 사울이 복잡해가지고 머리에 막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막 마귀 와서 막 흔들거리고 하니까 막 사울이 막 난리가 났는데 다윗이 찬송을 가지고 쫙 수금을 타니까 수금을 타는 순간에 악기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윗이 앉아 수금을 타면서 저 왕관은 내 건데 말이야. 내가 이런 짓은 하고 있다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집으로 또 돌아가서도 여전히 양을 쳤습니다. 얼마 뒤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의 장수는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지. 골리앗이 다 나타났을 때 다윗이 달려가서 물매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특별히 여자들이 다 꽃다발 들고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와, 그날의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그쯤 되면 말이야, 우와, 왕보다도 내 인기도 좋네. 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요즘 같으면은 다윗 집에 딱 들어와서 형님들 딱 불러놓고, 형님들 내 하는 거 봤죠? 형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앞으로 나한테 큰 소리 치기만 치면은 물매를 가지고 누구든지 입말을 뚫어버릴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자주국방연구소 이런 것도 만들지 않았고, 골리앗 연구소 이런 것도 안 만들고, 다윗이니까 다사모 이런 것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다윗은 여전히 뭘 했다고? 양을 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오면은 될 거다. 하나님을 절대 같이 믿으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뭐 자랑하고 뭐 사람들이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다 해도 거기서 될지도 맞아 이렇게 끌떡거리지도 아니하고 겸손했다니까.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막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저놈 잡아 죽이겠다, 저놈이 내 왕관을 찬탈을 놉니다 해서 막 부하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으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니는지 모릅니다.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죽일 기회도 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을 안 죽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와, 다윗 정말 대단해. 이게 시온이라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다 살리고 대단했는데 다윗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양을 쳤다. 이게 남의 일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만 내 일이 돼봐봐.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어깨 힘을 주고 목이 막, 그러니까 목이 막, 그래서 목이 불나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런 시험에서 다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20년간을 준비, 20년간. 20년간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야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다윗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잘 준비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 최고의 사람, 최고의 인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잘 되고 조금 잘 되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시험에서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져서 결국은 위대한 일을 못한다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윗의 믿음. 그럼 믿음이 뭐냐?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이루어질 걸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성경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이 성경대로 살면은 야 저런 멍청이 어딨나, 요즘 같은 세상에 좀 야삭빠르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다가 굶어 죽지 않을까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철저히 믿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켜줄 거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거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철저히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시험이야. 오늘 목사님이 뭐 다윗 이야기하더만은 결국은 11조 이야기했잖아. 아, 또 팔을 대집에 봉사하라 그 말이지.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아 맞습니다. 그 말씀이군요. 구약에 그렇게 재물을 드리라 재물 드려 레위기에 뭐 재물 다 드리라는 건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도 소 한 마리 있으면 동네 부자 있는데 그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소 한 마리 잡지 어이구 그 비싼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치라 드리라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당장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더 신뢰하느냐 더 믿느냐 이것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다 시험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뜻을 다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걸 믿는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소년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51-831-7123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랑스 사격의 유명 인사였던 장 도미닉 보비. 어느 날 교통사고로 온몸이 마비됐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왼쪽 눈꺼풀 하나뿐이었죠. 그는 그 눈꺼풀 하나로 15개월, 무려 15개월 동안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문이 이렇게 시작한대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게 익숙해져서 잊고 사는 거겠죠. 물 한 방울, 쌀 한 톨도, 그리고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은혜인데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한번 천천히 헤아려 보면 어떨까요?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저녁 열어볼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감사 찬양하자. 오늘 먼슬리 쌈의 첫 곡 들려드렸는데요. 감사 찬양할 이유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어쩌면 그냥 그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감사 제목들로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해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양 도미니크 보비의 이야기처럼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왼쪽 눈꺼풀 딱 하나뿐이었는데 그 눈꺼풀 하나로 소통을 해서 15개월 동안 책을 썼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책의 서문에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적었던 그의 고백.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하나에 감사하라. 주신 것에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주님이 허락하심도 감사, 막으심도 감사, 기다리라 하심도 감사, 아직 때가 아니라 하심도 감사. 우리의 감사 지수를 조금 회복하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저질라,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그리고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리죠. 매일매일 은혜의 오프닝 공유해드리고요.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손글씨 말씀 엽서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요 오레진에서 드리는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 세트를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출석 체크 해주세요.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양 함께 할까요? 감사를 선택하기.

0: 안녕하세요.
1: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2: 임성규,
0: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 하세요.
3: 6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 오늘은 감사를 선택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주일에 감사를 선택하기 들려드렸어요. 7418님 오늘 말씀 가족들과 사랑방 식구들과 지인들에게 꼭 전할게요 라고 할렐루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은혜로운 찬양 늘 감사합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4822님 항상 우리 4822님 두 번 아멘 외쳐주시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두 번 외쳐드립니다. 6089번님께서 어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미처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병원에 근무하는 아들 오늘 생일이에요. 이제 어제 생일이셨겠군요. 늘 환자들을 위해서 친절과 사랑과 기도로 살아가는 모습에 흐뭇합니다. 축하해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최유성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모님, 어머님의 병간호를 하다 보니 병원에 계신 분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가 환자와 또 보호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유성 형제님, 오늘도 주님 주신 사랑 우리 몸이 아픈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담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손길 베풀어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루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멘. 결혼 준비 중입니다. 1926님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준비 중이에요. 축복해주세요 라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시작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8348번님께서 어제 비 준비하시니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제가 들려드린다고 하고 깜빡했어요. 제가 오늘 끝곡으로 꼭 들려드릴게요. 6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 외쳐주시면 오늘의

네, 이세 가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에 유료 문자로 아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연평아님과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 행복한 시간 보내볼 텐데요.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위클리 CCM

0: 위클리 CC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시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위클리 CCM. 여름을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요. 여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이시죠? 키즈킹덤 뮤직 대표 연평한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연평한입니다.
0: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진 한 달 반 정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동안 또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파마가 한결 좀 자연스러워졌고요.
0: 궁금하시면 네, 방송국으로 오시면 됩니다.
1: 아, 네. 제가 이 뭐 정말 사담이지만 네. 이 미용실을 한 10년째 다니고 있어요.
0: 오, 또 완전 단골이시네요.
1: 네. 근데 10년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거든요.
0: 우리의 인생길 같군요.
1: 그렇죠. 제가 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요괴뱃의 노래가 나왔을 때였어요.
0: 네.
1: 제가 파마를 한번 거의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
0: 아, 저 왠지 기억날 것 같은데.
1: 네, 한번 파마를 했는데.
0: 네네.
1: 그 미용실 선생님이 그 너무 바쁘셨던 거예요.
0: 네.
1: 그 저를 좀 오래 방치해 두셨어요. 그리고 파마가 다 끝났는데, 거의 마이콜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한동안 그 많은 놀림과 이런 것들 그 여름 사역 동안 겪었던 날들이 있었는데.
0: 아이고,
1: 그래서 제가
0: 아버지.
1: 그때, 아, 이분을 배신할까. 다른 곳을 갈까 하다가
0: 예, 예.
1: 혼자 마음으로 용서해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다니고 있는데
0: 스스로 용서하기.
1: 예.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랑 네. 10년을 매달 보는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뭐 친분도 있고 제가 또 이제 무슨 일 하시는지도 이제는 아시고.
0: 네.
1: 예, 그래서 뭐 가끔 뭐 교회에 대한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래서 아, 저도 이 끈을 통해서 또 하나님 소개할 수 있는 날이 또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봐요.
0: 네. 아, 여름 동안에 아, 이분 교회로 모시고 갈 거예요 라는 열매가 맺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또 가을 겨울 동안
1: 네.
0: 우리 미용실 원장님 듣고 계시다면 꼭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는 걸로. 자, 아무튼 오랜만에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반가워해주고 계시고 또 환영해주고 계시는데요. 아, 오늘 위클리 CCM 어떤 주제로 또 오랜만에 함께할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0: 와, 여름을 보내고 돌아오셔서 그런지 왠지 또 묵상이 한결 또 깊어지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위클리 CCM 큐레이터 단상 듣고 바로 첫 곡 만나봅니다.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자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모든 퍼즐은 그분의 그림입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이런 마음을 알게 하신 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시작부터 참 기분 좋은 찬양 한 곡 소개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찬양 덕후의 Thank you, Lord, Dive.

0: 인트 워십이라는 곡이었습니다.
1: 팀 이름이
0: 찬양 덕후예요. 네,
1: 덕후예요. 네, 네.
0: 아마 저보다 조금 어린 세대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네, 그래도 좀 좋은 곡들 계속 꾸준하게 발표하고 계시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저도 한 번쯤은 소개해보고 싶다 생각하다가 오늘 이 곡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1: 네, 이 팀 이름이 그러면 찬양 덕후인.

0: 같이 표기하시더라고요.
1: 아, 그러면 한 이름인가 봐요.
0: 네. 어, 그러면 다이브 인투 워십 찬양 덕후. 아유,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네 한번 극동방송에 나와주셔야겠네요.
1: 아, 그러네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 우리 덕후님들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왠지 네. 영어 이름이 다이브 인투 워십이고
0: 그럴 것 같아요.
1: 우리말 네. 이름은 찬양 덕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누구보다 예수님 덕질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예, 다이브 인투 워십 찬양 덕후의 땡큐 로드. 이 곡이 작년에 발표된 곡이네요.
0: 맞아요. 25년 가을에 네. 발표됐었고 저도 제가 그때 제가 작년까지 매달 이달의 CCM 페이지에서 이제 곡을 선정해서 추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찬양들을 막 듣다가 이 곡을 발견하게 됐고 저도 보통 찬양 이렇게 추릴 때요. 선곡을 할 때 한 열흘 번 가까이 진짜 계속 플레이리스트 듣고 네. 좋고 좋은 곡들을 추리는데 아, 이 곡이 전 너무 신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0: 너무 덥잖아요. 아직은 계속. 그래요. 근데 또 이 찬양으로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썸머 스페셜이 끝났는데 아직 너무 투 썸머라서.
0: 그렇죠.
1: 이 더운 날씨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말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이 여름을 지나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찬양들과 또 극동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이 더운 여름 힘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모든 인생의 퍼즐은 그분의 그림이다 라는 오늘의 큐레이터 단상처럼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이런 마음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첫 번째 찬양은 Dive into Worship 찬양 덕후의 Thank You Lord 였습니다. 이 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영어로는 소문자로 CCM 우리말로는 CCM이라고 보내주시면 예,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의 찬양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찬양 만나보기 전에 큐레이터 단상 먼저 들어보시죠.
0: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습니다. 내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실망스러운 과정과 낙심되는 결과를 마주해도 두렵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서 푸르른 실록을 바라볼 때 눈이 참 시원합니다. 결국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인가 봅니다.

0: 네, 아, 귀가 시원해지고 또 마음도 시원해지는 듯한 오늘의 두 번째 찬양이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얼라이브 워십의 주 돌보시네라는 곡이에요.
0: 네, 오늘 첫 번째 찬양도 그렇고 이두 번째 찬양도 그렇고 참 괜히 기분 좋아지는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신나는 찬양들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제가 보통 이렇게 느리고 이렇게 잔잔하고
0: 서정적이고.
1: 예, 감미롭고 이런 찬양들을 많이 듣고 또 소개하는데
0: 네.
1: 아, 또 이게 이 곡은 제가 정말 특별히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발표한 지.
0: 네.
1: 그리고 나서 얼라이브 워십이 더 많은 곡들을 이렇게 발표해 주시진 않았는데 몇곡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처음으로 발표한 이 곡을 너무 사랑하고 진짜 제 플레이리스트에 4년째 머물고 있는 네, 그런 곡입니다.
0: 이야, 그래요. 우리가 늘 약간 그 저녁 퇴근길에 강변북로, 또
1: 그렇죠.
0: 양화대교, 뭐 요런 감성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서정적인 그런 감성인데 오늘 이 얼라이브 워십의 주 돌보시네 참 기분 좋아지고 신나는 찬양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작곡이더라고요.
1: 맞아요. 이 팀의 자작곡이고 제가 아는 분은 드러머이신 권낙주 전도사님.
0: 아, 전도사님이시군요.
1: 네.
0: 예.
1: 그리고 또 윤승희 자매님께서 또 여기 보컬로 활동하셨던
0: 네.
1: 아주 오랜 시간 뭐 CCM 모던 락 밴드 하셨었고요. 또
0: 네.
1: 이두 분을 제가 알아서 이 팀을 알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곡이 너무 좋았고,
0: 네.
1: 네. 인트로부터 기타 사운드로
0: 아,
1: 시작되는
0: 네.
1: 인트로부터 너무 좋아서, 아, 참, 여기저기 많이 알리고 다녔어요. 이 찬양 너무 좋아. 청년부 예배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0: 네.
1: 알려드렸던, 네, 이 팀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저는 팬이랍니다.
0: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지난번에 우리가 7월에 한번 그 찬미자매의 새로운 앨범 소개한 적 있었잖아요.
1: 네네.
0: 그때 들었던

0: 생각인데 오늘도 그렇고 아, 이렇게 좋은 곡들 소개할 때 이분들이 한 번씩 좀 게스트로 나와주셔도 아, 좋겠다.
1: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그런 인간관계에 끈이 없다라는 게 좀 저희 제가 막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이거나 그러진 않아서 아니 잘 모르지만 이렇게 소심하게 네. 네, 팬이에요 항상. 하지만 잔미 씨는 제가 뭐 아, 그렇죠. 불러볼 수 있죠. 옆 동네 사시니까 또 아, 네. 제가 빨리 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0: 네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워십 리더 하시는 분 또 이렇게 모셔서 이 곡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직접 네. 원작자의 마음을 또 들어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특집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미자매님 들으셨죠? 네. 우리 대표님이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네,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주 돌보시네 하늘에 저 새들을 보라 드레핀 저 들풀을 보라 주가 기르시고 입히시며 주 돌보시네 광야 한가운데 나 두려움 없네 사막을 걸어도 염려치 않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내는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 결코 요동치 않네 주가 인도하시니 아멘 아멘. 얼라이브 워십의 주 돌보시네의 고백처럼 그래요 우리가 두렵지 않고 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큐레이터 단상에서 평안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참 많이 덥죠, 여러분?
1: 맞아요.
0: 아, 많이 덥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1: 아,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사실 너무 더워서 네. 썸머 스페셜이 안 끝날 것 같았어요. 저희가 11월에 오게 되나 너무 더워서 이거 맞나 아직 이거 네. 그렇지만 저도 스페셜하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0: 그래요. 사실 저희도 늘 이 썸머 스페셜 기간이 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더운데 아직 조금 더 스페셜을 해야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뭐 그래도 오랜만에 또 함께한 시간 참 기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롭게는 아니죠. 오랜만에 함께하는 이 시간 좋은 찬양들과 함께 즐거운 퇴근길 기쁨 넘치는 퇴근길 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CCM 히즈킹덤 뮤직 대표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연평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위클리 CCM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실 시간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묵상했던 본문 말씀 가지고 문제 준비했는데요. 지금 들어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죠. 이것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매사, 2번 범사, 3번 상사. 자, 1번 매사, 2번 범사, 3번 상사. 정답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right now.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S 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 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0: 바디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에네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8월 19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의 정답은 범사였죠. 그래요. 아, 나에게 주어진 것, 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장 도미니크 포비처럼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비 준비하시니 약속대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신청곡 많이 들려드리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이에요. 듣고 싶으신 찬양 늦게라도 괜찮습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꼭 한 곡씩 남겨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신부산 교회 김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를 봤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오늘 내가 뭘 봤지? 오늘 내가 뭘 들었었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100개를 잘해줘도 한 가지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지금까지 이만큼 잘해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요 서운한 거 하나 때문에 그동안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해야 했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기 서운한 거 하나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하나 생기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들이 소리를 지르죠. 근데 부모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지만 이 사춘기 자녀는 그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섭섭함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그동안 부모님이 헌신했었던 거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주변 사물을 볼 때도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버릇없는 사춘기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기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또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단순히 주변 사물과 인간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내 삶에 결코 허용하고 싶지 않은 환란이 나에게 밀어닥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어 가기 시작하고 결국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불평 가운데 길을 잃고 맙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에도 이렇게 길을 잃고 부르짖는 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길이가 길어 77편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77편 전체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7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77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77편이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2절에 밤에도 하나님을 향한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다른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가벼운 고통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0: 상하도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일반적으로 불안과 근심이 해소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불안과 근심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자 불안과 근심이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무너졌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왜 시편 기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자 내 심령이 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후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2: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0: 시편 기자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더 괴로운 이유는 바로 이전에 내게 풍성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는 분이신데 현재 지금 내 삶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며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근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참한 나의 삶은 더 바닥에 처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찬란한 빛 앞에서 어둠이 더욱 선명해지듯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은혜로부터 괴리와 단절이 느껴져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내 삶에서 그치셨는가? 그런데 이후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분명히 앞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히려 불안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심령이 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의 탄식이 감사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비밀은 바로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앞 9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끊어졌는가 이렇게 탄식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우리의

0: 한계와 연약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환난과 고통에 함몰되어 흡사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나의 이러한 근시안적 한계,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고 계셨는데 제가 다른 것에 초점 맞추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놀랍게 시편 기자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0: 아멘. 앞서 3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오히려 불안과 근심, 심령을 상하게 하는 기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그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함몰되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지 않으십니까? 당장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니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책임지려 하니 여기에 평강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10절에 이러한 나의 기준,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내 모습이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선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시선을 내려놓고 겸손히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자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의 현재를 해석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 후반부터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기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나날들을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행하실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이것은 나의 시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한 한계를 내려놓자 이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디어 기억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지켜 오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읊조리고 되뇌이는, 즉 나의 입술로 이를 고백하기 시작하자 바로 다음 구절 13절에 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0: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비로소 시편 기자가 자신의 시선을 내려놓자 불안과 근심의 늪을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에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나아졌거나 혹은 그의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의 시선이 변하자 불안과 근심에 빠져 탄식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심지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시선, 나의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문제에 이 욕망에 나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억하며 기억하리,
1: 기억하며 기억하리,
0: 읊조리며 되뇌이리,
1: 읊조리며 되뇌이리.
0: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억하며 기억하리,
1: 기억하며 기억하리,
0: 읊조리며 되뇌이리,
1: 읊조리며 되뇌이리.
0: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읊조립니까?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이것을 내가 읊조리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몰되게 하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준이 되어,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는 것, 더 나아가 이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읊조리며 되뇌이며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순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이러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면 우리는 내 상황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 삶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서울에서 혼자 살 때 명절에 대구 본가에 내려가면 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저희 형님도 명절에는 잘 내려오지 않아서 보통 명절은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밥상 앞에 앉으면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그 기도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저는 그 첫 문장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니 어떤 삶의 맥락에서 그 고백을 하시는지 알기에 그 고백이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에 훨씬 더 큰 부분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솟아오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 첫 문장을 들으면 제 속에서 어떤 말들이 솟아오르냐면, 엄마, 하나님이 우리 안 지켜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 지켜주신 적 있어? 우리 집에 쫓겨나서 여간방 전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 우리 갈 곳이 없어서 교회 기도실에서 지낼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 난 지금도 그때 일이 어제 일 같이 생생한데 엄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어? 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막 제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거야. 이것이 도저히 못 참겠어 터져 나오려고 할 때쯤 어머니의 기도가 끝이 나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저는 이제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막 밥을 밀어 넣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모르시니까 야, 성진아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 엄마 밥이 너무 맛있네. 아, 밥 좀 더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밥을 더 가지러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막 눈물이랑 콧물을 닦고 이제 멀쩡한 척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서울에서 혼자 어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 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 안에 쓴뿌리가 있고 제 안에 분노와 또한 원망이 있으니 제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 삶에 그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든지 간구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런 간구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도저히 제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차마 내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으니 제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이 분노와 원망이 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 분노와 불평이 튀어나오고 이 분노와 불평이라는 것이 불길과 같아서 얼마나 제 안을 피폐하게 만들며 또한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날카롭게 만드는지. 그러니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죠. 그러니 제 삶이 피폐해지고 점점 고독해지고 그러니 더 감사가 없어지고 이게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에 갇혀서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 77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나와 같이 유기감을 노래하고 고통을 부르짖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기억하고 기억하리. 읊조리며 되뇌이리.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동안 제가 써왔었던 제 일기장을 다 꺼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저는 지금도 일기를 씁니다. 제가 써왔던, 제가 남겨왔던 저의 삶의 발자국들을 쭉 보는데 그 기록은 남이 써준 게 아니라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 제 기록을, 제 시선을 그 일기장을 통해서 쭉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제가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기록에는 계속해서 분노와 원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제 제가 그 제 삶의 손길들을 이제 돌아보니 아, 그때는 보이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때 도저히 내가 답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때 도저히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는데 그저 분노하며 불평밖에 할 수 없었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나는 그저 꼼짝할 수가 없었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비록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와 아내와 딸 이렇게 셋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의 첫마디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한 번 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걱정과 고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계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사탄의 유혹과 협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때에도 여전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불안하게 하는 나의 연약한 시선을 내려놓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어느 상황에도 어느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김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고 깊으신 완전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게 되지요. 그러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남은 것은 주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됩니다. 모순 같지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소망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생각과 관점과 표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잘못된 생각과 기준의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긍정적인 파동이 내 안에 쌓여지게 될 때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품이 아름답게 개발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오염된 세상적인 기준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절망, 좌절,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28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관점의 변화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진정 있을 것인가?

있다고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아멘. 상한 마음 또 부서진 꿈을 갖고 계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꿈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깨닫게 되고요. 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으로 출발할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세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예라모십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이어서 투트리원의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듣고 오셨어요. 계속해서 나누는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끈 놓지 않기,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4206번님께서는 수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찬양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조수인님의 내 영혼 새롭게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주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전태준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김윤진의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고 희지윌의 찬양이었죠. 나의 잔을 채우소서 듣고 오셨어요. 8422번님께서는 더욱 사랑 오늘의 교회 찬양 신청해 주셨고요. 5283번님께서는 제가 또 그분의 교회 가셨을 때 배웠다고요. 방송으로 또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주교회요. 진주교회 방송실 섬겼던 자매입니다. 그때 셀카 찍었던 것도 첨부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족함 없이 쓰임받으시는 지선사역자님 화이팅! 이라고 또 저를 응원해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집회 때 뵀던 분들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5283번님 우리 자매님 방송실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8656번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또 귀한 안부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42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더욱사랑 함께 들으시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교회가 찬양합니다. 더욱사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 에이미 그랜트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마음 또 부서진 마음들 드린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사가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진 줄 믿으면서 또 새로운 소망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맘 다해 사랑하는 주님 기억하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곳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그녀는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누군가의 어머니고, 그는 버스기사가 아니라 눈만 붙이고 집을 나서서 16시간 핸들을 잡는 누군가의 아버지인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기를. 당신의 일상 속을 지나가는 엑스트라는 누군가의 영웅일 테니. 김수연 작가님의 책 180도 중에 나오는 구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의 인사관리에 진리처럼 퍼진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하고 파트너가 되면 결국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손님이 방문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매우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사랑의 향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따뜻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방송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살아가는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조신

자, 성도님 참여해 주셨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참 멋진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찬양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시죠?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의 표지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 특히 그 가운데서 씨름하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내어주시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 주의 인자하심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것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된 말씀은 구닥다리로 여기고 대신 다른 사람의 간증에만 관심을 두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윗과 같은 관점에서 현재를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에 세운다는 것은 낭떠러지와 같은 좁은 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넓은 곳에 발을 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네 가지 언약적 사랑의 표지를 보며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인자하심, 곧 언약적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를 고난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언가 소망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면서 응답과 그분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A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또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멋진 곡이었죠. 마라나타 싱어즈와 개건 싱어 린 알버스의 곡으로 누가 주와 같으리 Who is like the Lord를 들으셨습니다. 아, 이 곡은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 자비와 신실하심, 그분만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심을 고백한 곡입니다. 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실 때 두려움보다 소망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제이든 라빅의 곡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캔디 피어슨의 곡으로 예수가 거느리시니 He led m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아카펠라 곡인데요. 남성 아카펠라로 오 놀라운 구세주 He hides my soul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의 곡으로 프렌즈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마이클 W. 스미스의 곡으로 프렌즈, 그리고 그 전 곡은 남성 아카펠라로 오 놀라운 구세주 He Hides My Soul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힐송 채플 2집 야훼 중에서 내주는 구원의 주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Mighty to Save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지 혹시 여러분 얼마나 되셨나요? 다윗은 밤에 하늘의 달과 별들을 올려다보다가 이 시를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참 다정하죠. 거대한 우주를 힘겹게 빚어내신 것이 아니라 마치 가볍게 손을 놀리듯 만드신 것처럼요. 그런데 그 광대한 하늘을 보고 난 다음 다윗의 시선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옮겨갑니다. 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작은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시는 것, 오늘 이 밤 그 사실 하나로 마음에 잔잔히 평화가 스며들기를, 샬롬이 스며들기를 기도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김도현 3집 중에서 샬롬 들려드렸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편 8편 3절에서 4절까지의 고백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작디작은 나를 놓치지 않고 생각하신다는 것, 이 저녁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하루 유난히도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면 이 사실 하나로 다시 한번 마음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내려온 찬양 많이 준비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필 데이브의 연주로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장근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로 사연 남겨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9673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저는 라디오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앱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여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수시는 아주 선명합니다. 극동방송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9673님은 중국 하얼빈에 살고 계시는 중국인 성도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그 땅까지 이 전파가 전해진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국경과 또 언어를 넘어 함께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9673님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기프티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단 한 분이시라.

네, 기프티드의 찬양이었습니다. 단한 분이시라. 아멘. 8월 19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아이자야 61의 주 광대하시네.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가운데서 터져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가장 캄캄한 자리에서 발견한 아침의 빛,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빅토리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들려드렸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름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끌려간 그 참담한 현실을 붙들고 울부짖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한복판에서 3장에 이르러 갑자기 이런 고백이 솟아오릅니다.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여기서 성실로 옮긴 히브리어 에무나는 흔들림 없이 그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견고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든 아침은 어김없이 다시 옵니다. 그 변함없는 반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도 내일 아침이 또 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미 은혜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소리 상점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캐시 트러컬리의 If I Am Not In Love, 마이클 W. 스미스와 에미 그랜트가 함께한 Somewhere, Somehow, 데이비드 펠프스가 부른 No More Nigh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376번님께서 고속도로 위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단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두 달째 급여가 밀려서 알바를 두 곳 타다가 부족해 여러 곳 타고 있습니다. 급여가 나올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바 후 집에 가면

듣습니다. 그러시면서 할렐루야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이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참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주신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고, 아, 빨리 좀 급여를 보내주셨으면. 요즘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다들 힘든데, 기도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송명희와 친구들의 내 주님과 내가, 박정호의 내가 주님을, 김도연의 푸른 초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제목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들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과 지친 몸, 그리고 깨어진 꿈과 관계들까지도 모두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참된 용기와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생기길 간절히 바라요.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 찬양 종종 들려드리는데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릴 도와주세요. 아, 이런 정말 좋은 가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따라 이 찬양을 제가 좀 흥얼흥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별그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나눈 말씀은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선곡표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문자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후렴이 이렇죠.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게 영어 원제로는 Give them all to Jesus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려요 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후렴 가사를 직역한 게 제목인데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영어 원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비의 찬양이에요. Give them all to Jesus.

아멘, 다 찬양하여라 아카펠라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나의 꿈도 있었고 깨진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도 남고요. 슬픈 마음도 있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요.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할 때에만

절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것이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참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시죠.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결단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끝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마일스 스탠퍼드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잘해야 하고 내 힘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갔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려 안간힘을 쓰곤 합니다. 그러다가 의지도 또 열정도 바닥나고 나면 깊은 실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됐죠.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때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4U의 오신실하신 주 로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한나의 하나님의 세상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명식의 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트헤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함께하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들리는 북한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 식량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간추린 소식에서도 북한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는 돈으로는 시장에서 쌀 1kg도 살 수 없을 정도다.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남은 이 수확철까지는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들, 뭐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활 물가나 서민들의 물가 경제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나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한탄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걱정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과정을 또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해결하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전해드렸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더 깨닫게 된다는 고백이겠지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것들, 또는 다른 여러 가지에 의지했던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부질없고 또 헛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편을 살피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담긴 진리와 또 외부의 정보들, 또 은혜의 사연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한반도, 이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꿈꿔봅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순이님, 감자님, 크리스탈님, 그리고 행복이님과 함께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7: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통일이 되면 한반도 전체에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생활 환경 그리고 경제, 문화 등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단절 없이 남북을 오가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더 발전될 길로 나아갈 거고요.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예상하며 여러 준비가 되어진다면 그 갈등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통일된 이후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만 그려서도 안 되겠지만 벌어지지도 않을 부정적인 미래에 걱정만 하고 멈추면 더더욱 안 되겠죠.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그려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통일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된 이후를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3: 네, 많이 꿈꿔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에서 오신 청년들이랑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많이 꿈꾸고 상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북에서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얘기해 주셨을 때, 아, 빨리 통일돼서 막 이런 차를 타고 막 그 픽업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 빨리 육로로 올라가서 막 다 구경하고 러시아 반도까지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0: 네. 여행하는 걸 제일 먼저 꼽으셨어요. 맞습니다. 통일이 되면. 네.
5: 저는 통일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딱 두 가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는 거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강원도 통천에서 오셨거든요. 통일 전망대에 가면 아빠가 늘 설명해 주시기로는 저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만 더 가면 할아버지 고향이 있을 텐데 라고 늘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서 뭔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 고향 땅에 먼저 가보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바다가 깨끗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멋진 오션뷰 카페를 한번 차려보고 싶어요. 그런...
3: 꼭 가겠습니다.
0: 그래요.
6: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분단 세대잖아요. 남북한 청년들 모두가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된다면 나는 남한에 가서 뭘 할 거다. 또 남한 청년들은 지금 취업시장이 어렵잖아요. 네. 통일이 되면 나는 저기 가서 무슨 창업을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 네. 그래 우리는 맨날 통일을 통일하지만 어떤 통일을 원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특히나 좀 MZ 세대들은 좀 경제적이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북한은 과연 이게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네.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맞아요. 통일이 되면. 네. 네. 네.
4: 저는 중학교 때 통일 글짓기를 해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적었던 내용에는 통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통일을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휴전선이 없어지고 그 군사적 자본을 바탕으로 더 다른 데에 투자해서 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 통일을 그려보면 조금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을 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2: 근데 솔직히 네. 지금 사람들이 지금 MZ 세대들이 특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이다.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부담들.
2: 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북한은 무궁무진한 그렇죠. 이게 자원이 열려 있는 네. 시장이라고. 통일이 된다면 네. 우리가 세금을 낸다기보다는 네. 시장이 넓어져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아. 지금처럼 뭐 너무도 취업도 안 되고 네. 뭐 MZ세대들이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네. 그럴 때 만약 남북한이 같이 협력을 해서 뭐 북한에 있는 자원과 한국에 있는 기술이 네. 합쳐진다면 아. 세계적으로 진짜 강대국이 되는 건 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그런 연구들도 네. 있고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경제적으로 네. 부강해지는 거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얘기했지만 물자나 사람들의 이동도 엄청 많아질 거예요.
3: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순이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하면 일단 가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북한 땅의 변할 거예요.
0: 맞아요.
3: 그 우리나라 민족적 저력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나 많 하는 게 순식간에 변할까 이 생각을 네, 딱 첫 네.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사실 80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같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맞아요. 무언가 시작할 때 변화가 더 이렇게 온유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기고 통일을 꼭 이제 바라기 시작했을 때 탈북민분들을 일부러 많이 만났거든요.
0: 네.
3: 그리고 함께 그런 단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0: 네. 네.
3: 저는 되게 나름 선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께 막 다가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0: 네.
3: 결론은 나중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2: 어쩔 수 없죠.
3: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나만의 문화를 당연히 모르 그러시고 또 언어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0: 네.
3: 그 언어로 인해서 제가 서로 오해하는 방향도 있고
1: 네.
3: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서 나중에는 아,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0: 맞아.
3: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슬쩍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0: 네.
3: 근데 요즘에는 그게 그 거쳐온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던 과정이라 생각이
0: 네.
3: 드는 게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까 순이 씨 말한 대로 한국은 이제 발전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0: 네.
3: 기술과 어떤 강점이 있고 또
0: 네.
3: 북에서는 북의 강점이 있단 말이죠.
0: 맞아요.
3: 그래서 그 두 개의 최고의 강점을 끌어서 함께 일하는데 협력할 때 미리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그런 변화가
0: 맞아요.
3: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0: 네,
3: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사실은
0: 네.
1: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가 다 이미 세워져 있기는 해요.
0: 네.
1: 분야별로 그리고 행정 조직별로
0: 네.
1: 어떻게 할 것이다. 심지어 저희 극동방송도 통일 이후에는 북녘의 어느에다가 아. 다시 극동방송 세울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0: 네.
1: 있는데
0: 네.
1: 저는 참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는 이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0: 네.
1: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일단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0: 네.
2: 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0: 네.
2: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지만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0: 네.
2: 그 입장에서부터
1: 맞아요.
2: 이 모든
0: 맞아요.
2: 것이 다 평화롭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네.
2: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지 하다가 막 나중에는 이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됐었고 여기 남한 분들도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아 너네는 이렇게 살아왔지 하고 받아들이니까
0: 네.
2: 너무 이게 직장에서도 갈등이 안 생기고 좋더라고요.
1: 이게 있는 네.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0: 네.
1: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이
0: 네.
1: 그리고
0: 네,
1: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정말 통일 뭐 준비 단계부터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네,
1: 또 많이 하게 됩니다.
0: 맞아요. 법과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교육이나 부동산, 뭐 의료 체계까지 우리가 이게 한 번에 통일이 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0: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경제 사회적인 통일 이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봤는데 한국 교회 안에도 통일 이후에 큰 변화와 조정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우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선이 북한으로 옮겨지게 될 것 같아요. 이 북한 선교, 북한의 교회 세우기에 점점 각 교단들이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세워질 때에 그 어느 것보다 예배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에 네.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쟁적으로 내가 더 많이 내가 그쵸. 더 좋은 네. 곳에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에 어쩌면 지하교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네. 정말 교회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곳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몰라 복음이 몰라 뭐 찬양이 그렇죠. 몰라 이런 곳에 오히려 세워져야 한다든지 네. 정말 각 교단이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네. 많이 힘써 주시기를
0: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각 교단들의 북한 선교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네. 함께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열된 한국교회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된 교단으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네. 그리고 네. 각 지역의 경쟁적으로가 아니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참 교회 안에서도 조율되고 네. 서로 양보하거나 내려놓을 네. 것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네.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통일 이후에는 사실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고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 뭐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네. 그냥 코리안이라고 소개하면
2: 네.
0: 하나 된 네. 그날 여러분 근데 네. 꿈꾸셔야지 이루어집니다.
3: 아, 네. 아, 전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저의 작은 바람인데 북한 언어가 순수 우리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예쁜 말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 언어를 같이 우리말로 회복하는 네. 일들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의말 편찬 사업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노력들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바라보고 통일을 염원하는 귀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2: 너와 나의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의 플로레스 섬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이란과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강경파가 종전 양해각서를 미국이 추가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지난 두 달 동안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가속하는 한편 전쟁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로 조성된 소강 상태를 활용해 예멘 후티 반군과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등 영내 동맹 세력과의 공조도 강화했는데요. 중동 정보 당국은 이란 측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력 충돌 확대와 페르시아만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서의 소요 유발까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란 연계 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과 미군 기지를 잇따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선박을 타격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측도 휴전기간 미사일 생산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오전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주택 1,300채 이상이 파손됐으며 현지 구조당국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주민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섬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가 차단되면서 진앙가 가까운 일부 지역에는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1.6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어선들이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첫 강진 이후 규모 2.5에서 6.2의 여진이 235차례 이상 이어졌다며 지진이 완전히 잦아들기까지 2, 3주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대형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으로 290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일본 구마모토현과 멕시코 남부에서도 각각 규모 7.1과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필리핀 남부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다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매년 평균 16차례가량 발생한다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11차례의 대형 지진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지진이 잇따른다는 사실만으로 더 큰 지진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지린성 릉징시 명동촌의 윤동주 시인 생가 앞에는 윤 시인을 중국 조선족 유명 시인으로 소개하는 표석이 설치됐습니다. 윤 시인이 다녔던 명동학교 예터에도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윤동주 기념관으로 사용됐던 옛 대성중학교 건물 역시 올해 들어 높은 담장이 가려 외부에서 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역의 항일운동 역사에서도 한국과의 연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919년 릉징에서 벌어진 3.13 만세운동은 최근 조선족과 중국인이 함께 벌인 항일운동으로 조명되고 있으며 한국 측과 기념사업을 이어왔던 현지 3.13 기념사업회도 약 3년 전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족 사회의 우리말 사용 환경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옌지 등지에서는 상점 간판에 한자보다 한글을 먼저 쓰던 관행이 바뀌었고 조선족 학교가 한족 학교와 통폐합되면서 우리말을 배우지 못하는 조선족 어린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3월 소수민족 학교 교육을 표준 중국어 중심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률을 가결하면서 이 같은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선족 인구 감소와 중국 정부의 동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옌벤 지역의 한민족 역사와 문화, 언어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 신청 대상 공모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시범 운용 구역에서 실증을 거쳐 2028년 초기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으로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그룹, SK텔레콤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UAM 컨소시엄도 실증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UAM은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기와 버티포트로 불리는 정류장, 교통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된 미래형 교통체계입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10분에서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UAM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주요 에어택시 업체가 참여하는 8개의 실증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중국은 드론 업체에 여객 운항 자격증을 발급하며 부분적인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27년에서 28년 사이에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AM은 교통체증 완화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일 미래 교통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드론 업계는 올해 전 세계 전기 수직 이착륙기 시장 규모가 8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차트 예고에 따르면 스트레이키즈의 신보 This and That은 오는 22일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9개 앨범을 연속으로 정상에 올리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빌보드는 스트레이키즈가 그룹 가운데 비틀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고 9차례 정상에 오른 롤링스톤스와 동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K-POP 가수 가운데는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 3월에 신보 아리랑까지 7개 앨범을 정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진시에서 열린 인민반 회의에서 각 세대가 가시방망이를 비상용품으로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청진시 송평구역에서는 인민반장과 담당 안전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비상용품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열 대상에는 비상 열람방을 비롯해 식량과 의약품, 고체 연료, 양

기초, 손전지 등이 포함됐고 위급 상황에서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한 고춧가루와 가시방망이 준비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방망이는 약 70cm 길이의 나무에 못을 촘촘히 박아 만든 방범용 도구로 북한에서는 주로 학교나 인민반 경비시설 등에 비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열은 사전 통보 없이 담당 안전원과 인민반장이 각 세대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준비가 미흡한 세대는 지적을 받고 다시 검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장 먹을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상용품에 가시방망이까지 준비하라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집마다 도둑과 싸우라는 것이냐, 핵무기까지 가진 나라에서 가시방망이까지 준비해야 하느냐며 당국의 지시를 비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차량을 대절해 2박 3일 일정으로 백두산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산 답사는 일반적으로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단체 행사로 진행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은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답사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두산 여행에서는 차량과 음식 등을 포함해 1인당 약 1,200위안, 우리 돈 약 25만 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백두산뿐 아니라 원산이나 함흥의 해수욕장까지 찾아 3박 4일의 일정으로 피서를 즐기고 있으며 해수욕장 여행에는 약 3,000위안, 우리 돈 63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여행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을 벌었으면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백두산 여행비 1,200위안은 북한 시장에서 쌀 약 300kg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이 피서를 즐기는 동안 다른 주민들은 당장 먹을 식량을 걱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한반도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25도, 서울과 수원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과 수원 32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은 오전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 24도, 충주와 천안 23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천안 31도, 충주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이어도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1도, 이어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신의주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31도, 평양 30도, 신의주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후부터 장진과 풍산, 성진과 무산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15도, 무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6도, 장진이 23도, 무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남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북쪽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고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구름 많이 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20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8821 성도님은 여기는 대전입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네요. 이 새벽녘에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5447 성도님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에 사는 김집사입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이 새벽녘 극동방송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모아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역의 영혼들 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같은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특히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일하심과 또 힘과 권능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의 사연은 계속해서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ㄴ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의 심성 안에는 이미 종교성이 있다고 하지요. 외부 세계와 아무런 접촉도 없던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내세에 대한 육신

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부족들조차도 신을 찾고 죽음 이후의 삶을 묻는 것이 아닐까요? 우연한 본능이 아니라 창조주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사모함은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초대인 줄을 믿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사역자 지선 씨였고요. 첫 찬송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주 예수여 은혜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알맞게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으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일을 알아낼 수가 없다.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모두 다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창조주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좋은 이웃이었고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기대 서울 바하합창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한 곡 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네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열심히 성경을 보던 그 불을 다시 일으켜라. 시작하면 텔레비 틀어놓고 잠자기가 일쑤고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1월 말서부터 시작한 것이 창세기서부터 이사야까지 읽었다는 건 내가 봐도 자라는 거예요. 뭐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어려서 성경 봤을 때 그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라.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요새는 암송이 안 돼요. 머리가 뽕꾸라가 돼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돼. 금방금방 잊어버려. 우리 집사람은 어저께 점심 먹은 것도 잊어버려요. 뭔지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도 너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한 불을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일으켜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어.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The old soldier never dies, just fade away. 맥가다 장군이 만약 중공군이 넘어오면 중국을 폭격하겠다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소환해가지고 오성 장군을 옷을 벗겼을 때에 국회 상하의원 다 모아놓고 강연 중에 한 그 한 구절이에요. The old soldier never dies.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바울사도 복음전도의 노병이 되어 얼마 있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데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젊은 주의 종 데모데에게 눈물 어린 권면의 충고를 하는 사려 깊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칸스탄누스가 자기 아버지 칸스탄누스 클로루스가 황제 위에 오를 때에 조정의 관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들 예수를 부인하든지 그렇게 부인하기 싫으면 관직을 내던지든지 둘 중에 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관직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한 세 사람 정도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 콘스탄티누스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할 것 같으면 황제에게도 충성을 안 한다면서 쫓아내보내고 신앙을 갖겠다고 나간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들여서 공무원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황제는 이렇게 하여 그들을 시험한 후에 직위가 아까워 남은 자들을 추방하고 오히려 추방된 공직자들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 사역자 안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홀리보이스와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찬양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우리 고향 북녘 땅에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오늘 찬송 노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사람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지가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다

0: 내게로 오라 시계하리라. 하신 주님이 큰 은혜 아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사는 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 샘물의 만목을 죽이면서 세상에 참된 복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북녘 땅, 고향 땅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전해봅니다.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보내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금 전 읊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은혜와 참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눈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의 선곡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로 함께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어떻게 젊은이가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로 함께 선포하며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며 마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거일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블레셋 가드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일라 주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그 농작물을 거둘 때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수확물을 약탈해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 주민들의 수확물을 약탈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은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이 일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직 사울이 버티고 있는 이 유다 땅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인데 그일라까지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의 의견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윗과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만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윗도 부하들의 이 반대와 만류하는 권고를 귀담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을 것이 있는지 또 들어서 살필 것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다윗이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나로 바로 내려가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부사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짜온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대로 풀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전히 묻자온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도 살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지니고 있는 여호와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재차 묻고 하나님 또한 신중한 명확한 답을 다시 주십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윗이 싸우는 전쟁,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미리 확고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질 수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된 전쟁을 하기 위해 그 일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그 일나로 내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가는 것이 급선무였고 아니다 싶으면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알려주세요. 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다른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야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 성만 포위하면
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지금 사울의 말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정반대, 상반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주의 뜻을 구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삶과 처지와 상황과 정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방법은 정말 나를 이 위협이 되고 위기가 되는 시련과 고난 같은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내가 풀어낼 수 없었던 내가 묶여있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모든 내용들이 불러세우시는 자들에게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들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고백되는 내용으로 삼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의 탐욕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지 안 구원해 주실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도 이 같은 구원의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이 사실이 확실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기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사역이 신실하시다는 것,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여일하신 하나님. 여일하다라고 하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여일하신 하나님, 내게 변함이 없으신, 내게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내가 이미 알기에 이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피난처로 고백하고 나의 완전한 구원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 앞에 피하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장 마지막에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붙잡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제 다윗을 도망가지 못할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급히 전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돌이켜 다윗을 뒤로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살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같은 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두 번 침공하게 됩니다. 처음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몸을 낮추고 전쟁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고 그의 부하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입니다. 너희 누구 믿고 까부느냐? 라고 하는 식의 조롱입니다. 너희가 상한 갈대지팡이 같은 애굽을 믿고 까부느냐? 애굽에서 병마를 구해서 우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 2000필 내가 줄 텐데 그 말을 탈만한 사람들을 너희가 구할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겠다고 말하겠지만 그 말을 믿지 마라. 어느 민족의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한 신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와 산헤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게 하고 그로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산헤립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산헤립은 정말 한 소문을 듣고는 불안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라살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을 볼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광야 산골에도 있습니다.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기에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매일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더 분명하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피할 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전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의심을 거둘 때에 우리가 지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부어진 주의 영은 떠났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신 주의 영은 아직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서였을까요? 사무엘의 말을 빌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이 그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께 주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자리에서 어느 자리를 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영이 이끄는 그 부르심 앞에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고자 애를 쓸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피성이며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이시며 구원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닫게 하심에 민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의 경험과 고백이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0: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이 자리 쫓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어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목포, 부산이 25도, 서울과 포항, 대구, 광주,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이 23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33도, 포항과 대전, 목포, 부산이 32도, 여수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춘천이 30도, 신의주와 개성, 강릉이 29도, 강계가 28도, 해산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둡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시대의 법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에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도움의 장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살인자라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보호해 주도록 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잘 드러난

한 이스라엘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의 마음이 느껴지고도 남지요.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68장, 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하지요.

구약의 도피성에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이르면 철저하게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고 보복을 할 수도 없는 피난처였던 것이지요.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서는 두려운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요. 우리 모두 예수의 피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생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찬송가 226장, 새 찬송가 237장,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찬송가 197장, 새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구원의 도피성에만이 죽음의 공포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자 헤매어도 그 길은 그곳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베풀어 주신 그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도피성에 우리의 교회에 안전히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233장, 새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이어진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평안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곤 하나 마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35년이 그랬습니다.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까지 빼앗겨서 한국말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써야 되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에게 광복이다가 왔는데 에스겔 당시 이미 10년 넘게 저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처럼 심히 마른 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 인생에서 벗어나보려고 낮이고 밤이고 밤낮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저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들이 마른 뼈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른 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 감사, 감격,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에 무슨 일을 맡겨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서서히 사라지더니 예배의 구경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쉽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남탓만 하고 있다면 이미 그 모습은 마른 뼈가 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주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1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절망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힘을 잃어버린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서 이 권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회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 속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려면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참소할 때 마음의 상처로 스스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능력자가 되어서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주의 권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주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그 뼈들이 붙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그들이 아직 생명이 없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각 사람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무기력하고 비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 많고 죄로 뒤덮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도록,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맛이 없어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소하지 말려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헛된 것입니다. 저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면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갈 텐데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니까 온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코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는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백악관의 핵심 권력 중심부에 있던 정치가였습니다. 미국 37대 닉슨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특별보좌관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입니다. 늘 대통령과 나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는데 그가 1972년부터 1974년 동안 미국 정치 역사상 최대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법방해죄로 연방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건물 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귀한 5명이 침입했다가 현장 경비원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소지품을 뒤져보는 가운데 백악관 보좌관의 연락처가 기록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 일로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사임을 하고 찰스 콜스는 연방교도소 죄수로 수감되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받은 중간에 1974년 8월 12일 워터게이트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가 친구 탐 필립스 회장 집을 방문을 합니다. 찰스 골스는 자기는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곤경에 처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평안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스트레스도 안 받나? 자네같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나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하니까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합니다. 톰 빌립스가 뉴욕 빌리그램 전도집회에 나갔다가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C.S. 루이스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의 가장 큰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시간 되면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0: 사람들은 이 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악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책을 전달받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의 그 교만했던 모습, 권력의 정점에서 대통령과 늘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자기의 교만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그의 자자전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두꺼운 갑옷이 깨져나갔다. 나는 평생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비참한 교만 덩어리였음을 깨달았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쇼한다고 형량을 줄이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한다고 했지만은 그는 1974년 재판장에서 자신의 그 잘못을 변호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인정하고 유죄로 인정하고 백악관 참모 중에 최초로 연방교도소에 복역되어 수감되어 7개월 동안 복역을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때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영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죄수번호인 23216으로 불렸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가 감옥에서 있으면서 감옥의 재수자들을 만났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절망적이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도소를 나온 다음 나는 남은 여생을 이 재수자들, 감옥에 있는 재수자들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1970년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전 세계 재수자들과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집회 활동과 강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금을 모아서 재수자들을 돕고 그래서 1994년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상금 100만 불을 받았는데 그 100만 불 전액을 재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외된 재수자들을 돌보라고 잠시 저를 거쳐가게 하신 것뿐입니다. 2005년도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임을 안다. 권력자 12명이 모여 음모를 꾸몄지만 살기 위해 두 주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한 사실을 폭로했다. 반면 보잘것없는 제자들은 40년 동안 모진 고문 속에서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교했다. 이 차이가 부활의 증거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를 만나 마른 뼈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마른 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마른 뼈 인생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이면서 다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진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말씀에 아무 갈등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목격하게 되죠. 순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지요? 아니면 머뭇하는지요? 오늘은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처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보스턴 필하모닉을 맡고 있는 명지휘자 벤 젠더는 격려와 사랑의 말로 단원들을 잘 융화시키는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최고만을 추구하는 예술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성품입니다. 한 기자가 벤 젠더에게 이런 리더십을 추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묻자 그는 한 할머니를 통해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따스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성품을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매우 심술궂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동생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수용소에서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려서 아주 매몰차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동생과 할머니는 격리됐고 동생은 며칠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정신 차려 바보야 였던 것이 너무도 후회됐던 할머니는 이후로는 누구를 만나도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의 말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희롱하는 모든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이웃에게 희롱의 말을 삼가고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도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의 말만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바디메오 중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 앞에 나오면 테너 유소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그런 은신처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아둘람굴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곳을 자신의 은거지로 삼았고 그때 다윗을 쫓았던 많은 용사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늘 성공하며 삶에서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좋은 어떤 그런 명문가의 사람이고 좋은 학벌이 있고 뭐 이런 배경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늘 성공하며 칭찬받으며 잘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다윗의 신세가 어떠합니까?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는 굴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런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 있는 다윗의 모습과 유사하게 이들은 참으로 어렵고 삶의 그런 밑바닥에서 소외되고 원한이 있고 상처받은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인기의 최정상을 찍고 늘 전쟁에 만약 승리만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었겠지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이 도망하는 그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동병상련이라고 함께 모여들으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군사들이 처음부터 자격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원통함이 있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또 그곳 이 피신처에서 같이 힘을 결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때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 또 다윗을 따르지 않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마지막 후반기 2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란 땅을 이렇게 분대받아서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거주하며 이른바 망명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의 운신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끝날 듯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고달픈 피신의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 가운데서 다윗이 외롭지 않도록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날에는 한 사람도 안 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에는 두 사람이 오고, 어떤 날에는 백여 명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팀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 가드를 떠난 다윗은 앞서 제가 사무엘서에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아둘람굴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가족과 이 환난당한 자들 400여 명이 이와 같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찾아온 그런 일행들의 무리들 중 그의 망명 시기에 비교적 초기에 시글락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란 것은 다윗이 유다 광야의 그런 어두운 지역에 있는데 견고한 그런 요새를 세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지파입니다. 다윗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과는 다른 지파였어요. 이들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현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누구입니까? 사울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일행과는 지금 반대 진영의 지파로서 마치 불과 기름과 같이 결을 달리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기세등등한 기득권 세력,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사울 곁에 있으면 그냥 편하게 누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한 그 권력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 앞날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다윗에게로 이들이 무럼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쪽으로 점점점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기도 하고, 울그락 불그락 포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기름 부으심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 기름 부으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름의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으로,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곳으로, 장래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자연히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찾아온 것은 다윗에게는 달가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서 나와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출신이 다른 거지요. 베냐민 지파의 그런 숫자가 더욱이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뭐몇명 이렇게 귀순했나 보다,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29절에 말씀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천 명이요. 아직도 사울의 세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온 자가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3천 명이라는 숫자였는데요. 사실 당시에 다윗을 지금 먼저 결집한 그 세력들, 다윗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은 불과 몇백 명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거의 10배가 넘는 숫자의 사울의 동족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의 진영으로 이와 같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와, 이게 웬 떡이냐? 호박이 농구채 굴러온다 하고 덥석 잡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조금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졸지에
새가족이,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새가족이 헌가족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새가족팀이 바빠진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또 많은 분들 보내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때로는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추적이 있었고, 또 도망가야 했고,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공격한 일이 있는데, 공격하고 타장 마당을 그 약탈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날을 구원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일날 사람들은 사울의 군대로 인해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는 또 다른 일이 처하게 됐을 때 자신의 은인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의 10사람이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다윗의 위치를 그대로 밀고 해버린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외부의 적, 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죠. 너무나 강적이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힘든데, 정말 이런 이삼도 떨쳐버리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설상가상으로 유다지파 10사람들에게도, 동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죠? 외부의 적은 항상 있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싸우면 어떻게든 내가 버티리라, 이기리라, 그러게 있는데, 이 내부에 밀고자들이 있을 때 힘이 쫙 빠지는 것입니다. 야, 내 동족도 못 믿겠네 생각했을 때 다윗이 마음이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굴 믿어야 되나. 이 마음에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이 파란만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정말 없기를 바라는데 안과 밖으로 이 첩첩이 너무나 다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피생활 속에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식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3,000명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그가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귀순하러 온 것이 맞는가? 정말 우리 편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무슨 다른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한 번쯤 읽어본 그리스의 그런 신화의 내용에 보면은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목마를 이렇게 큰 걸 냅두고 갔더니, 야, 우리 전리품인가 보다, 우리가 이겼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사람이 들어와서 막 급습을 하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전쟁에 패한 일이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불안감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의 이 베냐민 지파는 사절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앞서 유다 10사람 다윗의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상처가 컸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상흔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와 그런 과거에 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받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에 매어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함과 인재 등용에 있어서 닫힌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너희들의 뜻이 평화이고 진정 나를 돕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을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 덧붙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너희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누가 감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감찰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참 사람의 그 마음의 그런 한길,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판단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이 상황과 사람들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날카롭게

걸어온 그런 판단력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맞을 때도 있지만은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지나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그리 화려하거나 뭐 좋아 보이지도 않고 뭐 마음에 확 끌리는 것도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올려드리고 맡기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받아들였습니까? 3,000명의 베냐민의 자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지도자급인 30명의 우두머리인 누구입니까? 아마새를 성령이 감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온이 베냐민의 지파들은 좋은 뜻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그 좋은 뜻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요, 초심 바뀌지 않고 확고한 그런 결단으로서 굳어지게 하셨어요. 그 중에 이 아마세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이 아마세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때로 갈등하는 그런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치 이 도마 같은 그런 기질이 있었나 봐요.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잡으셔서 확고한 그런 헌신과 충성으로 성령께서 감싸셔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세는 사실 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려는 마음을 갖기까지 인간적인 갈등이 많은 거예요. 뭐 생각이 여러 가지 복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저함이 많아서 늘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통달하시잖아요. 그것을 아시고 그 약함과 마음의 갈등을 아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새를 감싸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저하며 갈등하며 뭐 어떤 일 하나도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싸주시면 그 사람이 회복되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초지일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헌신케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건 충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아마새의 마음의 주저함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날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중반에 말씀 보면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과 일하심입니다. 또한 이들은 다윗의 마음을 그 다윗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읽었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꼭 붙어 있겠습니다. 속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동역하겠습니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은 출신 지파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다윗과 아마새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8절 후반에 말씀 보면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게 너는 사울 지파 출신이니 안 돼.

너는 기다려. 한 5년은 기다려야 될것 같아. 내가 너 지켜볼게.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의 그 수용성과 그 품위, 또 하나님께 그런 맡기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그 마음, 다윗이 쉽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뭐 강철로 돼 있습니까? 다윗은 동족인 십사람에게도 이 배반을 당하는 판에 얼마든지 그도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른 진영에서 온 지파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도 배신당하고 그 배반의 상처 때문에 눈물 지은 날이 왜 없었겠어요? 그토록 믿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성령의 이끌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사람을 넓게 품고 등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나의 마음을 추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마음엔 두려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해요. 사람을 믿진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움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께 이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이끌린 사람이 있고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도 성령께 이끌림 받았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은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혈과 육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이러한 경험과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혈과 육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묘미와 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만 붙들고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학연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혈연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지연을 초월해야 합니다. 지방색을 초월해야 합니다. 나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비호감인 사람을 초월해야 합니다. 내 편과 내 편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안 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탓할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진영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에요.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혈과 육의 이해관계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만을 등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생각하면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 듣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만 등용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적의 출신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편견 없이 그들을 등용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군대도 그러합니다. 직장도 그러합니다. 네 편, 내편 왕따 문제 있어서 사람이 죽고 자살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도 편가름이나 진영 논리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신문 사설에서 계속해서 진영 논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골이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그런 품을 가진 먼저 된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잘 같이 상담하시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그렇게 자꾸 뜨듬미지근하게 어정쩡하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다가가시고 더욱더 친하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성도가 이 다윗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뭉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동력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글락에서 다윗이 너무나 힘든 그 초기의 망명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진영에서 베냐민의 정예 부대 3,000명을 다윗에게 보내셨던 사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지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삶이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손길과 만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려울 때 영웅이 출현한다고 또 이와 같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다윗이 시글락의 어려움에 있을 때또 다른 용사인 므낫세의 지파가 출현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 왕의 요청으로 전쟁터에 나간 일이 있는데,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아멜렉이 와서 시글락을 습격하여서 식솔들을 모두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마을은 불에 탔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다시 그들을 추격하여서 자녀들과 부인들을 모조리 다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의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리데인이 다 므낫세의 선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요 군대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여러분, 이때 도둑대들은 아말렉인들입니다. 이 도둑대를 칠때 다윗의 혼자 힘으로는 부족했는데 므낫세에서 온 그런 지휘관들이 힘을 보탠 것입니다. 아드나를 비롯한 일곱 장수들이 천부장으로서 성명을 거닐 수 있었던 그런 맹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다윗이 그 가족들을 다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이 온이 결정적인 그런 타이밍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그 판단을 유보하고 온전히 맡긴 사람에게는 이처럼 뜻하지 않는 그런 도움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런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뜻하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므낫세 지파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사울은 지난날 그의 주변에 많이 사람이 모였지만, 그러나 지는 애와 같이 계속해서 사람이 모래와 같이 이렇게 줄줄줄 빠져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그런 어떤 스펙의 지략의 그런 무인들과 또 용맹한 무인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흩어지면서 불안정해지는 반면에 다윗의 진영은 계속해서 단단하여 지는 것입니다. 모진 풍파와 비바람이 그치지 않지만 다윗의 무린 그 용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심으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붙여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은 결코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사로운 지혜와 나의 판단이 있지만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헤브론에 있을 때 열두 지파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훗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될 다윗 왕국의 모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으로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용사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보

보게는 때로 내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며 깔보면서 네가 뭐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만남과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21-8800번 안락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말씀교회 이상일 목사님입니다.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와 인자가 강물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업인들과 서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오직으로 돌아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라디오의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견 PD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기다리던 소식이 오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달라진 것이 없는 하루에도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는 일, 그리고 어제와 다르지 않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의 하루에는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익숙한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어요. 이 아침 특별하게 시작해볼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첫 찬양 더 쿨링 워십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였고요. 두 번째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나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다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마음이 머물 때가 많죠. 하지만 잠시 돌아보면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죠. 평범한 하루,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 오늘은 없는 것보다 이미 받은 것을 세워보는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하루, 그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20일,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오후 2시부터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공습 경보 사이렌이 발령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1분 동안 대피가 시작되고요. 2시 15분에 주민 통제 해제가 이루어지고 훈련은 2시 20분에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갑자기 사이렌이 발령되면 놀라지 마시고 민방위 훈련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해운대 기준 날씨가 참 맑아요. 이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부터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하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우리 조금 세밀하신 우리 방송가족분들은 어떤 표현인지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깜짝 퀴즈 드리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별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범사에 별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별별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묵상하라, 2번 감사하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이 고백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되면 좋겠는데요. 1번 묵상하라, 2번 감사하라.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답이요, 오늘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정답 맞춰보시고 오늘의 키워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실시간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사에 별별하라, 이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과연 별별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묵상하라, 2번 감사하라.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트가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퀴즈로 드렸는데요. 범사에 별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번 묵상, 2번 감사. 많은 분들이 정답 바로 맞춰주셨어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감사입니다. 네, 이미 받은 것을 묵상.

사랑하고 생각해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감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2절부터 18절까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 감사. 참 흔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금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늘 퀴즈 맞춰주시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5798번님, 1535번님, 4641번님, 3333번님, 9378번님도 감사 감사 함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관 중 여러분들도 감사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감사인데요. 오늘의 묵상글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를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은 지금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조금 다른 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 것,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붙여 주신 것, 다시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느라 이미 받은 은혜를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씩 세어보면서 감사를 다시금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은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주님,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오늘도 제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루임을 발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글 다시 한번 받아보면서 잠잠히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잠잠히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감사. 감사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묵상의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를 주제로 함께 기도문 나눌 텐데요. 기도문 받아보시고 함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 응답되지 않은 이 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만 바라보다가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삶을 붙드시고 필요한 것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은혜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원하는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썸머, 오늘 감사를 주제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갔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쩌면 나는 응답을 기다리느라 이미 받은 은혜를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는 고백이요. 이미 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로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에 합당한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잠시 잊혀졌던 감사의 고백,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묵상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다시금 받아보며 함께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감사라고 보내시면서 오늘 그 결단의 마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작은 기쁨 얹어드릴게요. 지금부터 8시까지 감사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서기까지 그 이전의 시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극적인 장면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어떤 시간을 통과해 왔는지를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9절은 바로 그 준비의 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골방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새는 아들 다윗에게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사울의 궁정에서 수금을 타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형들에게 심부름을 다니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루는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하루는 왕을 섬기고 다른 날은 심부름을 하는 다윗은 자리가 높아졌지만 섬김의 종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름부음이라는 신분과 양치기, 심부름꾼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다윗은 조금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평범한 매일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합니다. 다윗이 분개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며 그를 꾸짖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나이 어린 소년이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다윗은 그곳에서 이미 여러 번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공적인 승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승리는 언제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개인적인 승리 뒤에 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사자와 곰을 이긴 사람만이 광장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의 승리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대 뒤의 신실함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솜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을 지키던 수많은 낮과 밤, 들짐승과 싸워 했던 많은 순간들,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입고 걸어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옷이 아니라서 내게 익숙하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사울의 갑옷이 나빠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화려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갑옷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며 이미 증명된 곧 물매와 돌 다섯 개를 들고 나갑니다. 사울의 갑옷은 인간의 눈에는 더 안전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진짜 안전은 갑옷의 두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의 깊이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서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승진도 늦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처신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쳐서 누구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겨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그 프로젝트는 골리앗이었지만 새벽 기도의 골방은 이미 그분의 사자와 곰을 이겨온 자리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오지에서 십수년간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며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구원교회조차 잊어버릴 만큼 외진 사역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현지어를 익혔고 사람들의 문화를 배웠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골방을 지켰습니다. 훗날 그 지역에 부흥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갑작스러운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사자와 곰처럼 그의 무명한 세월이 오늘의 열매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원망 대신 맡겨진 작은 일에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결국 감옥에서도 죄수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지혜는 바로 그 감옥이라는 골방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세월은 언뜻 인생의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40년 후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목자의 심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모두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의 순종과 성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여러분이 마주할 골리앗 거인 앞에 설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골방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가정에서 티도 나지 않는 섬김,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물맷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부탁드립니다. 남의 갑옷을 빌려입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화

0: 그래온 은사가 부러워서 나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성향,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고유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골방이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는 자리임을 믿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갑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무명한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촌로에 위치한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324-5958번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제63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호스피스 교육과 자원봉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051-990-608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4-6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59-39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Jessica, eu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신경의 고백 여섯 번째 시간인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그리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두 개로 나누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도대체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복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의미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 승천하셨다고 하는 의미죠.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을 만나고 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에 빠져 무너져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마침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입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뭐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환상으로 본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똑똑히 본 사실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난 걸 믿습니다. 정말 마술 같은 어떤 그런 환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그야말로 위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신 어떤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그 이야기, 그 기적을 나는 믿습니다. 뭐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1961년 소련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달나라에 갔다 왔죠.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가가린이 했던 말을 빌려서 그 당시 소련의 그 서기장,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우주여행을 다녀온 가가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가린이 우주에 올라가 봤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없었다. 굉장히 뭐 한방 날리는 거죠. 서구 사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 한방 날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르쇼프가 하나만 알지 두는 모르는 거예요. 뭐 우주 여행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뭐 하나님은 없었다. 예수님 없었다. 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 대기권 밖으로 뭐 저 하늘의 어떤 그 어떤 그 대기권 밖에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주님이 올라가셨다. 로켓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곳,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곳, 뭐 달러를 지나서 쭉 가다 보면 뭐 어딘가에 황금으로 만든 궁전이 있고 거기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주선이 뭐 궤도에 진입해가지고 어느 땅을 밟아가지고 뭐 진입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주님이 저 대기권 밖에 어느 행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동하셨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 쉬운 성경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땅에서 하늘로의 어떤 위치를 이동했다고 하는 게 다른 어떤 공간으로 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으로. 하늘 궁전에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 좌편에 계십니다. 그렇게 예. 예. 하나님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 이 공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공간에 갇혀서 어떤 공간으로 이동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에 갇혀서 어떤 시간으로 이동을 했다? 시간을 이동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주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어느 공간에 한정돼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 승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저 예루살렘 땅에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비행기 값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매년 거기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한 번씩 뭐 우리에게 출장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도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한국에도 오셔야 되고 미국에도 가셔야 되고 얼마나 고달프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2000년 전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한계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 곁으로 주님께서 오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공간을 뛰어넘으셨어요. 그 시간을 뛰어넘으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님 어떤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떤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막연한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그저 막연하게 어디 하늘에 어디쯤에 계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는 그분은 뭐예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는 그 누구든지 어느 직장을 다니든지 뭐 어디 부산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활하시고 성찰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이라는 고백 이후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지는 게 않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도대체 우리 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는가? 뭐 열심히 잘 뛰고 있구나.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그래 내가 기대하던 바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잘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요.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와 머리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죽은 자

아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그리고 나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셔서 모든 시간에 계시고 모든 공간에 거하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21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통치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일컬어지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치하신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 너희들 수고 많구나 뭐좀 혹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어떤 핍박을 많이 받고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좀 쉬고 계시는 그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또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좀 쉬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는 고백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 그분이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고 하는 표현은 지금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정말 가장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구체적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에. 그러니까 이 고백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힘들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적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 이기게 할 수 있는 한방. 한방. 오디세이 그 작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그도 아주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어떤 오디세우스가 그런 사람이지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그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기도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끝장이에요, 여러분. 결정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한방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일이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좀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돌을 향해 돌을 던진다. 여러분, 뭐 스데반 집사님이니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니까요. 여러분, 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별 다른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가 본 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 한 방이, 그 한 장면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유명한 그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막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밖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그 자기 스승을 막 흔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머무는 그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의 그 밖에 아람 왕이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 거기 뭐 말, 뭐 온갖
그

이렇게 무기로 무장된 군인들, 병거, 요즘으로 하면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겹겹이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스승님, 스승님, 선생님, 선생님,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성이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막막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 자기 몸이 아픈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을 들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다 빠지는 그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 눈앞이 캄캄해지는. 자식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들이 눈앞이 캄캄해지고 내가 믿었던 어떤 일들이, 예, 그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안 됐을 때 다리에 힘이 쫙 빠져버려요. 어찌 하면 좋을지.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어떻게 손쓸수 없는 상황이에요. 손쓸수 없는 어떤 통보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때 지금 뭐예요? 야, 내 인생 끝났다. 내 삶의 주도권이 뭡니까? 환경이 내 삶의 주도권을 확 뺏어갔어요. 내 형편이 내 삶의 주도권을 확 뺏어가 버렸어요. 꼼짝 못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세상의 힘에 꼼짝 못하고 거기서 그냥 예, 속고만은.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도단성을 지금 뭐그 아람 왕이 와서 포위하고 있습니다만. 진정 그 도단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벌벌 떠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청년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지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가지고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장면. 근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어느 정도냐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의 어떤 그 수, 어떤 그 군대의 어떤 그 위용보다 수천, 수만 배나 되는 엄청난 하늘 군대가 이미 그곳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완벽하게 방해하고 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아람 군대는 지금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람 군대는 여전히 칼을 빼가지고 지금 막 예, 죽일 듯이 지금 달려들려고 지금 예, 그렇게 성 밖에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때 사환의 어떤 마음속에 완전히 다 산산조각 다 났죠. 끝났다. 이제 우린 끝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근데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뭐예요? 모든 절망은 끝이 나고 모든 어떤 무력감, 좌절감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가, 참된 신앙이 뭔가, 내 인생이 어떤 적군에게 둘러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적군에 둘러싸인 채 나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그 불치병 때문에 끝났어. 너는 이제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는 이제 끝났어. 너의 자녀도 이제 끝났어. 너 인생도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이것들이 너의 삶을 주관하고 너를 이제 완전히 끝장낼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거짓말로 자꾸 다가와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아니다. 이 질병이 나를 통치할 수 없다. 재물이 나를 통치할 수 없다. 이 억울한 마음이 나를 통치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신다. 믿으십니까?

0: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속지 마세요. 사단마귀가 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무력하게 함. 뭐 신앙이 무슨 뭐 소용이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러면서 막 속이려고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나를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체험을 가지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좀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정말 답답한 어떤 그런 일을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면 틀림없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속일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신앙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진 여러분, 불현듯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장 어두운 자리, 나의 무력한 자리, 내가 혼동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에 어떤 비장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가 제 아무리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막 주장하는 것처럼 뭐 예. 건강으로, 상황으로, 막 관계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썸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